무라카미 하루키 씨와 대담을 했던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미토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모음곡 홀베르그의 시대로부터 작품 40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디움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곡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또는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 정수라님이 콩으로 저도 여행가서 가정음악에 저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사진 보내고 싶어서 어제 정말 신나서 문자 보냈는데 로또처럼 안 맞아도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많이 아쉬웠어요. 어제 보내셨군요. 아, 어제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디 좋은 데 가셨었는지 제가 많이 많이 부러워해드릴게요. 9991 쓰는 분, 내일까지 쉬는 날이라 편안히 집에서 듣습니다. 딸에게 빌려온 책 박완서님의 단편집 읽고 있어요. 오랜만에 책을 대하는 것 같네요. 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도 시작했답니다. 한 달간 제 자신과 싸워야 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야, 뭐 많은 변화가 있네요. 어제부터 이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또 책도 오랜만에 잡으셨고. 근데 싸우는 거 말고 내 몸을,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라면 내 몸을 잘 돌보겠다. 좋은 것으로 좀 채워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쭉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9991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꼭 커피가 아니어도 다른 음료로도 교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297 쓰는 분이에요. 작년 8월에 어머니 건강 좋아지셔서 퇴원해 집으로 간다는 사연 전했던 딸입니다. 지난 4월 결국 하늘나라로 편안한 안식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이 멋진 계절 마음이 텅 빈 것 같지만 씩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시면서 피가로의 결혼 중에 편지 이중창 들려주시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영탁님께서 청하신 몇십 년 된 애청자라고 처음으로 글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청하신 역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엘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편지 이중창, 포근한 산들바람아,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 에디트 마티스,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분의 사연 전해드리면서 좀 어떻게 위로를 더 해드릴까 싶어서 지난 저희가 낭독음악회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 맞죠? 예. 그때 읽었던 매기 오페럴의 장편 햄릿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쌍둥이 형제 남매 시간이었는데 햄릿 어린 쌍둥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남겨진 주디스라는 친구가 햄릿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주디스는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담 너머에 내려앉는 새의 날갯짓에서 본다. 조랑말에 흔들리는 갈기에서, 유리창을 두들기는 우박에서, 굴뚝 아래로 팔을 뻗는 바람에서, 은신처 집은 골풀이 바스락거리는 것에서 느낀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네가 보여. 소리가 들려. 어디에 있니? 하면서 떠난, 영원히 떠난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 낭독음악회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서 닿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토닌 드보르작 현악 4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하겐 스트링 퀘텟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 현악 4중 22번 F장조 작품 96 아메리칸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하겐 스트링 퀘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지금 함께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저를 위해 매일 고생하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6833 쓰는 분께서 아 고맙습니다 남자친구분 제가 대신 두 분이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두 잔 보낼게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2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살타렐로입니다.

1831년 2월 사육제가 시작됐을 때 멘델스존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악사들의 흥겨운 연주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리듬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음악이 고조될수록 발놀림은 빨라지고 손동작도 격렬해졌죠. 너나 할 곳 없이 음악과 춤에 빠져들면서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음악과 흥을 즐기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여름에도 계속됐죠.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 무렵 피렌체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한 멘델스존은 가면 뒤에 얼굴을 감춘 사람들이 즐기는 무도회를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강렬했던 두 번의 축제 그리고 보고 들은 음악과 춤은 그의 네 번째 교향곡 마지막 악장에 영감을 주었는데요.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멘델스존은 누나 파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죠. 새로운 활력을 얻어 작곡을 시작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특히 마지막 악장은 지금까지 작곡한 곡 가운데 가장 활기찬 음악이 될 거야.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마지막 악장에 영감을 주었던 춤. 이탈리아 축제에서 봤던 강렬한 그 춤 바로 살타렐로였습니다. 살타렐로, 뛰어오르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살타레에서 유래한 용어로 작은 도약이라는 뜻입니다. 14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 로마와 그 근교에서 시작된 민속 춤곡으로 초기의 살타렐로는 보통 단선율로 된 기악곡에 3박이나 4박 등 자유로운 박자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가진 단순한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살타렐로는 3박자의 빠른 춤곡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바스 당스나 파반느처럼 2박자의 느린 춤곡과 나란히 연주되곤 했어요. 17세기에 들어서 뛰어오르다라는 용어의 의미에 걸맞게 도약이 심한 음정들이 자주 사용되면서 격렬하고 빠른 춤곡의 대명사로 살타렐로는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살타렐로 19세기 음악가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멘델스존의 교향곡 이탈리아 마지막 4악장에 등장하는 살타렐로는 단조 조성을

사용해 어두우면서도 격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한편 동생 편지를 받고 이탈리아를 동경하게 된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도 1839년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그녀 역시 살타렐로의 자극을 받아서 로마의 살타렐로라는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마치 두 발로 스텝을 밟듯 건반 위를 질주하는 손놀림이 빠르고 격렬하게 펼쳐집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살타렐로였습니다. 멘델스존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2 이탈리안 가운데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조지 셰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안 가운데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였습니다. 조지 셰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살타렐로로 함께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여행하던 중 사육지에서 펼쳐지는 정말 그 멋진 춤들을 보고 그 격렬한 분위기에 매료된 맨델스존이 음악으로 재해석한 살타렐로, 그리고 그런 동생 맨델스존의 편지를 받고 자극을 받은 파니 맨델스존의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직접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이탈리아 여행하고 또 살타렐로의 영향을 받아 곡을 지은 파니 맨델스존의 곡을 들어보시죠. 살타렐로 로마노 작품 6-4 리아나 세르베스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파니 맨더스 존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로마의 살타렐로 작품 6의 4 리아나 세르베스쿠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아,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하는 살타렐로를 듣다 보니까 아, 눈앞에 진짜 아주 멋지게 또 격렬하게 춤추는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살타렐로 들으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분이 계십니다. 5344 쓰는 분이에요. 윤주씨 혹시 당근 라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당근 10kg의 위용을 한번 보실래요?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가끔은 그런 저의 넘치는 에너지가 이런 무모함을 부르곤 하죠. 어제 퇴근하고 저녁에 선질하고 오늘 새벽 꼬박 바쳐 과로 그 누구도 달라진 않았건만 이 일천한 솜씨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쁜 그릇에 다 못 담아도 리봉이도 달았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두 장 보내셨는데 진짜 엄청난 그 큰 양푼 있죠. 일명 다라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수북하게 당근 채썬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9개 그냥 담으셔가지고 이거 동료들 지인들 주려고 차에 한가득 실고 싣고 출발 하셨어요. 6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기분 좋게 나누고 싶다고 그러셨군요. 5344 쓰는 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나눔하는데 쓰라고 있나 봐요. 5344 쓰는 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좋겠네요. 오늘 아 당근 라페 요거 수북하게 넣어가지고 김밥 말아도 맛있고 샌드위치 싸도 좋은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5089 쓰는 분. 어제 늦게까지 함께 야근했던 회사 동료들을 위해 아침 일찍 제육볶음 만들어서 냄비 채로 상추랑 깻잎이랑 가방에 넣고 출근했네요. 점심 때 함께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 아주 피곤함이 멀리 달아난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피곤함을 이기게 합니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죠 하시면서 아니 다들 어쩜 이렇게 동료들을 이렇게 잘 챙기시는지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5089 쓰는 분 감사합니다.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직장에 계시는 분들 힘 좀 얻으셨는지 내 옆에는 왜 아우 저 인간이 있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음악으로나마 힘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슈만 환상소곡집 작품 73 오늘 쭉 들을게요.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두 번째 악장 생기있고 밝게 세 번째 악장 빠르고 열정적으로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르헤르츠의 피아노입니다.

살타렐로 못지않은 열정이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73에도 이렇게 넘칩니다. 세 곡으로 이루어진 환상 소곡집. 먼저 첫 번째 곡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두 번째 곡 생기 있고 밝게, 세 번째 곡 빠르고 열정적으로. 미샤 마이스케첼로,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정각입니다.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카민 라브리와 데이빗 앨버만의 바이올린,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반젤리스의 Match With Me, 몽세라 카바예의 반젤리스가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1269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신가음에서 듣고 싶은 곡 도전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3960 쓰는 분이 요즘 몸이 아파 그저 듣기만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아, 저 기운나게 하는 마치 위드미 덕분에 기분 좋아지셨다고. 예전에 이 곡을 신청

될까요? 아, 다 실력 발휘 잘 했길 바랍니다. 2739 쓰는 분이에요. 인천공항 가는 길이라고 남편 환갑 기념 이탈리아 갑니다. 60년 열심히 산 우리 남편 응원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멋지네요. 이탈리아라니. 고생하신 시간 오늘 이번 여행으로 많이 위로받으시길요. 6123 쓰는 분, 작년에 아들이 25살 기념 25km 뛰었다는 사연 기억하십니까? 네. 올해는 한 살 더 먹어 26km 뛰고 나서 보고합니다. 지금 멀리 미국에 있어서 미역국도 못 끓여줬지만 라디오를 통해 축하 사연 나오면 아들이 기뻐할 것 같다고. 호준아, 항상 사랑한다, 응원한다 하셨어요.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감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42에는 42km 마라톤 뛸 거죠? 호준 씨? 자, 6123, 2739, 7547, 3960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아, 4516 쓰는 분이 윤주님 경주 오하루 미술관 앞 오릉 앞이에요. 지금 경주가 정말 예뻐요 하시고 사진 주셨는데 진짜 아 경주 너무 오랫동안 못 갔네요. 텔레토비 같은 그 오릉에 나무가 꽃처럼 심겨진 것처럼 꽃이 심겨지듯 아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4516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나눌게요. 자,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비단추 도이치번호 759 미완성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보너 759 미완성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6108 쓰는 분이 아유 고마운 사연을 오늘 문자를 안 남길 수 없어서 일하는 와중에 보내봅니다. 곡명을 잘 외우지 않아 제목들은 다 모르지만 선곡들이 너무 다 좋아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덕분에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6108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나눌게요. 가정음악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으로 지역과 장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 작곡가, 브라질의 국민음악가로 불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에이토르 빌라로보스를 좋아하세요?

빌라로보스는 1887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서관 사서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아버지는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았고요. 매주 집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음악에 관심을 보이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비올라를 개조해서 작은 첼로를 만들어주기도 했대요. 음악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빌라로보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배워나갔고요. 하지만 12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빌라로보스의 방황이 시작됐죠. 밤마다 집을 나와 거리를 전전하며 술집 밴드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이때 브라질의 토속 음악인 쇼로를 알게 됐는데요. 포르투갈어로 눈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쇼로, 브라질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민속 음악이었고요. 방황하던 10대 소년의 마음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간 후 고향 생각이 날 때면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고향의 정서를 음악에 담았습니다. 기타,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오케스트라 합창 등 다양한 편성의 음악들에 모두 쇼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14곡의 쇼로를 완성한 빌라로보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민속 음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곧 민속 음악이다. 에이도르 빌라로보스의 쇼로 1번,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시고요. 마주르카 쇼로,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절셔의 기타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곡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쇼로 1번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마주르카 쇼로 웨란제셔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민속음악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민속음악이다. 내가 곧 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쇼로를 직접 만나보셨습니다. 빌라로보스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죠.

1924년 프랑스 유학 시절 빌라로보스는 파리의 한 모임에서 세고비아를 만났습니다. 기타의 신이라 불리던 세고비아. 남미에서 온 무명 청년 음악가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는 복잡한 음정을 연주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기타를 배운 적이 없는 그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빌라로보스는 세고비아에게 기타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현란한 기교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듣던 세고비아는 못마땅하면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세고비아는 빌라로보스에게 기타를 위한 음악을 작곡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1929년 세고비아의 위촉으로 탄생한 작품

12개의 기타 연습곡에는 기타의 정통 주법을 뛰어넘어서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새로운 기교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직 빌라로보스만이 구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법들을 본 세고비아는 악보집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기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천재적인 작곡가 빌라로보스의 연습곡이 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작품을 위해 직접 선택한 운지법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연주하기로 결정했다.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12개의 연습곡 중에서 연습곡 1번과 8번 듣겠습니다.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에이더르 빌라로보스의 12개의 연습곡 중에서 연습곡 1번과 8번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기타 연주를 할 줄 몰라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곡인지 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감탄하면서 들을 만한 그런 곡이리라 짐작해 봅니다. 9908 쓰는 분이 어머나 저는 빌라로보스를 왜 이제 알았을까요? 민속음악과 클래식의 만남이라니 참 근사합니다. 이 아침 멋진 기타 연주에 귀호강하신다고 9908 쓰는 분이 많이들 모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되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일 알게 되는 것보다 오늘부터 많이 많이 귀 기울여서 아껴서 들어주세요. 빌라로보스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갈까요?

어린 시절 빌라로보스는 고모의 연주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고모는 조카를 위해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줬는데 그 중에는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고모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이름 바흐. 빌라로보스 음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였죠. 바흐 악보를 구해서 독학으로 분석해가며 바로 그 음악을 탐구했습니다. 대위법에 기반한 정교한 구조에 감탄하고 그러면서도 반대로 화성에 기반한 즉흥적인 연주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즉흥 연주가 자신의 나라 브라질의 토속음악과도 묘하게 닮아있다는 걸 느꼈죠. 1930년대 빌라로보스는 바흐의 음악과 브라질의 정서를 연결짓는 독특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1945년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9곡을 완성했고 여기에 브라질풍의 바흐라는 제목을 붙였죠. 토카타, 푸가, 아리아 이런 바로 그 음악에 엠볼라다, 모디냐 이런 브라질 음악을 뜻하는 용어가 공존하는 이 작품들을 빌라로보스가 추구하는 예술의 지향점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9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5번은 소프라노와 8대의 첼로를 위해 작곡됐어요. 가사 없이 허밍처럼 읊조리던 음악이 어느 순간 포르투갈어로 바뀌면서 이런 구절이 흐르죠. 늦은 저녁, 장밋빛 구름 한 점이 느리고 투명하게 허공 위를 가로지르네. 꿈결 같은 그 자태가 아름답구나. 에이도르 빌라로보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에서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이도르 빌라로보스의 곡을 만나셨습니다. 이네사 갈란테의 목소리 알렉산더 빌루메네스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에이도르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에서 아리아였습니다. 9200 쓰는 분이 중3 때 번아웃이 왔을 때 선생님이 추천해 준 곡이 바로 빌라로보스의 펀치라는 곡이었다고 그러셨군요. 146 하나 쓰는 분도 라디오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도 빌라로보스입니다. 삼바 클라시코 테레사 베르간자의 음성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바레호의 피아노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음악사의 한 시기에 도시의 이름이 붙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예외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는 제1빈 악파라 부르고 훗날 슈베르크와 베베른, 베르크가 개척한 새로운 음악도 제2빈 악파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요. 그러고 보면 도시란 단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재능이 만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마침내 한 시대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함께하는 6월 살롱 드 피아노,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Road to Vienna, 빈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1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소감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콩, 모바일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 드 피아노 지금 시작할게요.

섬세한 감수성과 대담한 기획력, 탄탄한 연주력으로 이번 달 우리를 음악의 낭만 속으로 이끌어준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6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로 쭉 함께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6월의 살롱드 피아노.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의 주제는 Road to Vienna, 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음악으로 그 길에 문을 열어볼게요.

호버켄 번호 16의 20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3악장 알레그로,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C 단조 호복행 번호 16의 20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3악장 알레그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워터스톤 닉네임 쓰시는 분 빈을 꿈꾸게 하네요. 좋아요. 적어주셨습니다. 김태규님, 라이브 연주 정말 좋아요.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참 행복하네요. 진경수님도 명쾌하게 울려 퍼지네요.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아주 또랑또랑 맑은, 그런데 기묘한 일그러진 또 슬픔의 감성도 들려서 찡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수형님께서는 저는 하얀 눈의 왕국으로 기억되는 빈인데 오늘 초록 빛깔로 송현님과 함께 6월의 끝날 이런 선물을 맞이할 수 있으니 좋다라고 또 이렇게 멋진 소감 적어주셨어요. 김은희님도 당장 빈으로 떠나고픈 마음 송현님 블루셔츠에 담가두며 듣습니다. 뭐 온 얘기가 늘 많죠. 김종현씨 나오시면 조창현님께서는 송현님 오늘 파란 셔츠에 풀어헤친 단추까지 멋집니다. 고흐 그림 속 아이리스 같은 쪽빛이라고 다들 정말 유심히 눈여겨보시면 또 음악 감상하시는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김성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너무 멋진 곡 잘 들었습니다.
1: 네, 하이든 답지 않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곡이
0: 하이든이 이런 소나타를 썼었네요.
1: 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소나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F메이저 소나타 유명한 따라람 빠라람 그거 치고 난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친 거였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진도 빨랐네.
1: 오랜만에 다시 연주해드리게 되니 좀 새롭습니다.
0: 아, 막 허밍도 하시면서 연주하셨던 것 같아요.
1: 아이, 그건 좀 줄여야 되는데.
0: 멋진 건 혼자 다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이든의 소나타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살롱 시간에 하이든 소나타를 들어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하이든답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하이든 하면 진짜 경쾌하고 친절하고 우아한 그런 명랑한 분위기가 연상되는
1: 우리가 그렇죠.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하이든일 텐데.
0: 근데 이건 좀 드라마틱한.
1: 사실 근데 또 초기 작품이에요.
0: 그래요.
1: 그의 건반 소나타 중에 가장 극적이고 또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약간 하이든의 비창이라고 불릴 만큼 약간 강렬한 긴장감과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호한 그런 시단조의 주제로 시작.

0: 발표하는 1악장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기,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성, 또 과감한 다이나믹의 대비로 하이든 특유의 그런 치밀한 구성력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또 훗날의 베토벤의 시단조 작품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응축된 에너지가 이미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 장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라면서요.
0: 네. 이전의 작품들은 약간 우아하고 장식적인 그런 건반 음악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렇게 짧은 동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을 시키고 또 강한 긴장과 대비를 통해서 음악을 전개하는 방식은 훗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비엔나에서 완성하게 될 소나타 양식을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작품은 하이든이 헝가리에 있는 에스테르하즈 후작의 궁정에서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되었는데요.
1: 아하.
0: 빈에 완전히 정착해서 만년의 걸작들을 완성하기 이전 시대의 작품이지만
1: 그러네요.
0: 이미 이 작품에서 음악의 나침반이 분명히 빈, 정확히는 다음 시대의 음악을 향하고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로드 투 비엔나라는 오늘 회차의 주제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1: 멋진 선곡입니다. 음악가들에게 로드 투 비엔나, 빈이란 아주 중요한 도시이죠.
0: 네, 그렇죠.
1: 네.
0: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빈 악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까지 그러니까 사실 바흐에 이어서 우리가 연주하는 모든 이후의 클래식 음악의 근간이자 뿌리가 되는 작곡가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너무 좀 중요한 도시이고 또 제가 내일 사실 빈으로 떠납니다.
1: 내일 출국하세요?
0: 네,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1: 살롱 끝나자마자.
0: 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제가 리븐 피아노 아카데미라고 그 굉장히 소규모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분들한테 레슨을 받고 또 빈 현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빈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차의 이름을 로드 투 비엔나라고 붙인 것도 있습니다.
1: 야, 6월 한 달간 살롱에서 불태우시고 그 외 여러 가지 스케줄 함께 소화하신 후에 이제 로드 투 비엔나의 길에 오르시는군요.
0: 네.
1: 김송현 마스터의 초대로 그간 이제 음악을 듣고 또 좀 멋진 분들과의 만남도 함께 갖는 그런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도 진짜 반가운 분 모시고 오셨는데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0: 네,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너무 애정하는 한수진 선생님 모셨고요. 제가 작년에 수진 누나랑 같이 연주를 되게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1년 딱 지나서
1: 그러셨구나.
0: 이렇게 다시 함께 연주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1: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두 분이 함께 음악회도 하시고 그러셨었군요.
2: 네, 맞아요. 작년 딱 이맘쯤에
0: 네,
2: 그죠.
0: 6월 26일이 금호였고.
2: 금호였고 그 금호를 맞아요. 센터로 해서
0: 네 완주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1: 네.
2: 근데 또 여기 KBS도 지금 거의 1년 만에 나온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맞아요.
2: 서울 스프링 때 네, 가지고 그래서 네. 1년 만에 인연이 이렇게
1: 너무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네. 바쁘게 잘 지냈어요.
1: 예,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시나요?
2: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곡은 베토벤 소나타 7번인데요.
1: 네.
2: 작년에 송현 씨랑 같이 한 프로그램 중에 모차르트의 그 E 마이너 소나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마이너 감성도 잘 어울리는 친구인 것 같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7번을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송현 씨가 신청하신 거였어요.
0: 네, 네,
1: 7번으로.
2: 네.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맞아요, 7번 맞아요. 해보면 너무 좋겠다.
0: 7번 하고 10번을 되게 좋아하는데
1: 멋있죠.
0: 사실 그 모차르트 E마이너 소나타와는 그 베토벤 10번 마지막 소나타의 정서가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게 두 개를 한 세트로 나중에 연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피아니스트한테 굉장히 챌린지하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이 1번 7번 소나타여서
1: 네,
0: 이번에는
1: 네.
0: 하이든 C마이너 소나타에 이어서 베토벤의 영향을 미친 그런 C마이너 소나타를 네.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7번을 골랐습니다.
1: 저도 7번 참 좋아합니다. 도입부부터 참 멋진데
0: 그쵸?
1: 어떤 작품인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거는 베토벤이 빈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802년에 작곡되었는데요. 그의 청력 이상이 점차 심해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빈 교회 하일리겐슈타트 머물던 중에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기게 되는 해에 작곡된 곡입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베토벤은 창작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대담하고 웅장한 그런 음악 세계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 오퍼스 30의 바이올린 소나타 세 곡은 바로 그 전환점에 놓인 작품들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베토벤이 삶의 전환점에서 남긴 그 음악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죠.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나 기대하시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김송현 씨 그리고 한수진 씨와 함께 빈으로 떠날 준비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C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한수진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한수진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대담하고 웅장한 곡이었네요. 하이든에서 훨씬 더 확장된 이 긴장감과 강약의 대조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선미님께서 환상의 하모니, 두 분의 케미, 두 악기 간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베토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2738번 쓰시는 분, 오늘도 역시 감미로운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의 조화로운 음률로 KBS 음악실 애청자들에게 귀 호강시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적어주셨어요. 크리스티나님께서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두 분 배웠었습니다. 반가워하시네요. 엄마야 한수진님 하고 하트 여러 개 남겨주신 357번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한수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옴브라마이프 닉네임 쓰시는 분, 또 와이드 호라이즈님도 블루와 노랑이 참 잘 어울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소감들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박력 있고 저 텐션이 가득했던 그런 두 분의 쫄깃한 연주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한수진 씨 원래 이제 베토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이 곡 그리고 베토벤 작곡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1: 이제 전곡 그 소나타 시리즈도 하고 콘첼토도 이제 계속 굉장히 그냥 기본 레퍼토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토벤이 저에게 너무나, 근데 이거는 모든 음악인들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음악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셨고, 근데 그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저희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0: 베토벤은 그랬었지 하면서 이 음악을 할 때 삶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감사가 생긴다.
0: 맞아요. 네. 아, 이렇게 그 고통을 걸음 삼아 이런 음악을 꽃피웠구나. 그 음악이 주는 그 희망이 네.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의 삶 그 자체. 맞아요. 그리고 음악이 참 우리에게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살아갈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얘기하실 땐 이렇게 아리따운게 말씀하시는데 연주하실 때는 완전히 표정이 달라지시던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0: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 다른 사람 같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잘 모르시겠어요?
2: 아유, 같이 참. 연주하는 입장으로서 눈빛이 정말 집중력이 강해요.
1: 어, 그쵸.
2: 되게 어. 정말 음악에 완전 몰입하고 있구나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1: 아 뭔가 송현 씨 소리도 그래서 좀 둘이 달랐던 것 같아요. 혼자 칠 때랑 두 분이 아, 같이 뭐 연주하실 때
2: 같은 네. 다른 파트너가 생기면 그 소리에 따라서 조절을 할 줄 알아요.
1: 그렇군요. 맞습니다. 어, 송현 씨도 평소 베토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2: 저도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소나타는 사실 부끄럽게도 많이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각각 한두 개씩밖에 안 했었는데 베토벤은 32개 피아노 소나타가 사실 피아노의 구약성서, 신학정서라고 불리잖아요.
1: 네.
2: 그래도 그 중에 한 절반은 넘게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에 굉장히 많이 좀 포커스한 지난 날들을 보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1: 네.
2: 그냥 저는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귀족들에게 대항한 그것도 그렇고 청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써내려간 베토벤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개와 뭐 디아벨리 변주곡 같은 그런 정말 많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것들을 음악 하나 네.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해낼 그쵸. 수 있었는지
1: 네.
2: 존경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인 거는 변함없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아, 오늘 준비된 곡들 많은데 계속해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대로 네, 나가볼까요?
2: 다른
1: 네. 네, 어떤 곡인가요?
2: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바이올리스트이자 작곡가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1: 네.
2: 그는 평생을 빈의 음악과 정서를 사랑했던 음악가였는데요.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옛 빈에 대한 향수와 우아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사랑의 슬픔 리베슬리드인데 이 곡은 수진 누나가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사랑의 슬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크라이슬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 골든필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들었지만 크라이슬러의 소리에는 뭔가 다름을 늘 느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슬픔은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시네마틱한 그런 경험을 아. 어, 하게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랑의 추억 네. 그리고 아픔, 뭐 이별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주제가 몇 번 계속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마치 이제 예전에는 그 춤이 월츠가 이제 학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었고 월츠를 추다가 사랑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랬겠죠. 젊은 남녀가.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멜로디가 나올 때는 뭔가 문 닫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월츠 소리 로 저는 느껴지고요.
1: 오.
0: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직접 월츠를 추면서 춤에 약간 취하다가 네. 또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과 함께 행복했었던 이제 추억을 되새기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옆에 곁에 이제 더 이상 없는 애에서 오는 오. 공허함 그리고 슬픔 이제 그런 게 느껴졌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이거는 저희 옛날에 펠릭스 안드리에스키 선생님 제가 가장 오랫동안 배웠던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신 건데 그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위그모어 리사이트를 준비하는데 이걸 앵콜곡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가 너무나 큰 영감을 받았는데
1: 어떤 얘기를
0: 마지막이 뭔가 이제 이 그 너무나 사랑했던 이 추억을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은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이게 약간 더듬더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1: 더듬.
0: 네. 근데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선명하며 또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 그런 장면들 떠올리시면서 지금 연주를 저희가 청해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빈풍의 카프리스에 대한 네. 설명도 살짝 해주시겠습니까?
2: 네. 이 곡은 제가 수진 누나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곡인데요. 이 곡은 크라이슬러의 사랑했던 도시 빈에 바치는 음악적 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왈츠와 집시풍의 열정적인 선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때로는 귀족들의 무도회를 때로는 골목의 그런 오래된 카페들과 거리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에요.
1: 네.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연주 준비해 주시고요. 앞서 두 분이 리허설 하시는 걸 제가 늘 듣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저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의 빈으로 타임슬립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음악 두 곡을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슬픔 이어서 빈풍의 카프리스 한수진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이어서 빈풍의 카프리스, 한수진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명근님께서 마치 영화나 소설 같은 두 아티스트 분의 묘사 덕분에 더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권태희님, 한수진님의 눈빛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슬픔이 가득 합니다.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군요. 아, 참 찬란했던 지난 시절의 사랑과 감격, 또 아픔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담담하고 우아하게 두 분께서 풀어내주셔서 빈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소감들을 읽으면서 그래, 꼭 언젠가 드레스 입고 빈에 가야겠다. 왠지 청바지는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우아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수진 씨의 또 묘사가 또 이 음악을 감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진 씨에게 빈이란 어떤 곳인가요?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들, 아까 송현 씨가 이미 언급했던 모차르트, 베토벤, 또 슈베르트, 슈베르트도 너무 제게는 가까운 그런 작곡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들려드린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도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어떤 이 국민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디서 저런 샴이 나올까?
1: 너무 공감해요.
0: 네, 네, 근데 네. 이제 들을 때마다 뭔가 이제 손에 잡히지는 않잖아요. 늘 이제 가슴 가까이 느껴지는 거고 뭔가 향이 나는 것 같고 네, 이들의 네. 음악을 들을 때는
1: 그 타고난 그 우아함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인간적이고 그래서 이 저도 비엔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1: 그러셨군요. 네. 한수진 씨 너무나 우아하십니다. 평소 이야기할 때도 좀 맞아요. 정말 알알이 맺혀져 있는 그런 단단함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품격 있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세요. 김송현 씨는 빈에 내일 가니까 좋겠습니다.
2: 따라오실래요?
1: 너무 따라가고 싶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또 정말 촘촘한 선곡과 기획으로 우리를 쭉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끝곡만 남겨놓고
2: 마지막
1: 있는데
2: 어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그는 네. 태어나서 삶의 대부분을 빈에서 보냈고 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가장 빈적인 작곡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월터 스콧의 서사시 호수의 여인 속 엘렌의 세 번째 노래를 위해서 먼저 작곡이 됐어요. 작품 속에서 엘렌은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평화와 구원을 청합니다. 이후 첫 구절인 아베 마리아가 오늘날의 라틴어 기도문과 결합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성악곡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1: 네.
2: 사실 이 곡을 끝으로 연주하고 싶었던 이유가 작년에 저희 투어에 앙코르곡으로 아베 마리아를 계속 연주를 했었어요.
1: 아, 네. 네,
2: 사실 누나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견고함과 평안을 지켜내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누나의 음악이 더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서
1: 이야.
2: 그래서 오늘 같이 연주하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 네, 한 달의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네. 마무리해 주시는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드 피아노 6월달 참 많은 주제들로 다양한 곡들을 들어보았는데 오늘이 그 끝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한수진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한수진의 바이올린,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이 숙연해지게 만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았네요. 살다 보면 참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데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음악 통해서 위로 얻으시고 용기를 되찾으시고 다시금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두 연주자가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재희님께서 무더운 여름 한낮의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아베마리아 너무 아름다운데요. 한태서님께서는 두 손 모아서 두 연주 듣고 있습니다. 벅찬 감동이 솟아올라 혼자 보기 아까운 라이브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세련되고 우아한 빈 특유의 감성이다. 양승무님 적어주셨고 김철우님께서는 이소연 이거 좀 재밌네요. 콩 스튜디오가 아닌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처럼 느껴진다라는 또 소감도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들 앞에서 뭔가 울려 퍼지는 독백처럼 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아 참 또 이런 분위기로 또 오늘 살롱이 마무리되네요.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함께 하시니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니까 너무 좋았고 또 송현 씨한테도 저한테도 굉장히 마음에 가까운 그런 곡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기쁨이고 네. 또 이제 그런 이 공통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느끼면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때 같은 웨이브랭스에 이렇게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음악인으로서 너무 축복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그게 또 이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0: 그래,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어요.
0: 또 다시. 네.

0: 네. 네. 언제
1: 원래는 7월에 발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딜레이가 조금 생겨가지고 9월에 하게 되었는데.
0: 아,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0: 좀 공기가 선선해지면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원래는 12개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발디 4개, 피아졸라 4개, 그리고 막스 리히터 4개 이렇게 해서 12개를 하려고 했는데
0: 네. 아, 네.
1: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리히터가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이 작곡가시잖아요.
0: 아,
1: 라이선싱이
0: 저작권
1: 네.
0: 네. 딱 걸리는군요.
1: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두 개만 네. 내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0: 네, 네. 네.
1: 또 이제 바흐 전곡 시리즈를 제가 원래 내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호에서
0: 네. 네. 네. 아, 음반 그리고 바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소현 씨 한 달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2: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네요.
0: 진짜
2: 너무 많은 일들이
0: 정들었는데. 네.
2: 그러니까.
0: 네. 아, 송현 씨는 내일 이제 떠나지만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2: 네.
0: 알려주세요.
2: 8월에 우선 제일 먼저 돌아와서는 8월 5일에 저희 초대석에
0: 그렇죠. 네. 네.
2: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랑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씨랑 같이 나오고
0: 네.
2: 또 12일에는 저 신수정 선생님 제가 사사하는 선생님과 신영체인 볼에서 듀오 리사이틀 예정되어 있고요.
0: 네.
2: 또 부산에 그 김재원 바이올리스트 나왔던
0: 네.
2: 금정 클래식 위크에서도 연주하고 그런 다양한 여름 연주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너무 바쁜데요. 7월 한 달 동안 여행 잘 할 수 있겠습니까?
2: 아니 뭐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0: 하긴,
2: 느끼고 또 네. 많이 담아와서
0: 네.
2: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고 우리는 이제 8월 5일에 만나겠죠 다시. 한 달간 함께 하시면서 또 소감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 정말 다양한 음악 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들 예를 들어 지난 시간 그 사랑 노래들을 비롯해서 너무 애틋하고 저한테는 아득해지는 그런 곡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게스트로 함께해 준 우리 노현진 피아니스트 또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또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까지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축복 같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이 다음에도 또 새로운 그런 음악들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0: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 유독 촉촉한 감성의 6월 한 달을 김송현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었었고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김송현 씨 고맙습니다.
2: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0: 함께 나와주신 한수진 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벅찬 마음입니다. 이렇게 6월 살롱드 피아노가 막을 내렸네요. 내일은 지금 음악계가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 2025 독일 ARD 콩쿠르의 준우승자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와 함께 초대석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고요. 행복한 점심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한 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항로를 몇 번이나 수정할까요? 경비행기 조종사이자 작가인 롤프 도벨리의 책 불행 피하기 기술에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에 정해둔 항로를 고수하지 않고 자동 조종장치가 끊임없이 꼬리날개에 수정 명령을 내린다고 말이죠.

처음에 설정한 항로를 고수할 수 없는 이유는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핸들에서 잠시라도 손을 떼면 차선을 이탈하기가 쉽죠. 미세하게 남아 방향을 계속 잡아줘야만 제 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는 날씨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꼬리 날개에 분당 수천 번의 수정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작가 롤프 도벨리는 인생에도 완벽한 설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잘 맞아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고요. 계획이 틀어진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계획을 수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낙담할 일도 아니고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항로를 계속 수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첫 곡은 8844번 쓰시는 분이 힘들고 지칠 때 편안함을 주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신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바벤시의 로슬라이도라떼 가라 생각이요 금빛 날개를 타고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노래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롤프 도벨리 작가의 책 불행 피하기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처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계획을 좀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좀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유연해지면 말랑말랑해지면 모든 거로부터 예 상처도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생생클래식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싶은 음악을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함께 듣도록 할게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콩 사용하시면 이 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청취자 게시판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번에는 1145번 쓰시는 분이 이 곡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정이 급한 생클 환자 라고 아마 다급하다 그만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모차르트의 곡을 그리그가 이제 두 대 피아노로 편곡한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쿨 54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고요. 마르타 아레레치와 표트르 안데르잡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이플레장조 작품 16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까지 들었습니다. 고디의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곡을 그레그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QL 54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와 표트르 안데르잡스키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늘 피아노 독주로 많이 듣다가 두 대의 피아노가 같이 연주하니까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까 1145번 쓰시는 분이 안정이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좀 다독다독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왈츠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고다르의 모음곡 작품 116번 가운데 왈츠입니다. 에드워드 베켓의 플룻과 로스 포프리지미아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들었습니다. 비톨트 로비스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고다르의 모음곡 작품 116번 가운데 왈츠였습니다. 에드워드 베켓의 플룻과 로스 포플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번스타인의 그 캔디드 가운데 글리터 앤 비 게이 보석의 노래로 불리는 소프라노의 그 초고난도 콜로라투라 기교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이 곡 소프라노 던 업쇼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번스타이너의 캔디드 가운데 글리터 앤 비게이였습니다. 소프라노 던 업쇼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입니다.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덴마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이단조 작품 9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퍼였습니다. 이 곡은 왜 와인에서 묵직한 바디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정말 묵직한 그런 아우라가 참 좋은 그런 곡인데 오늘은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덴마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조금 날렵한 연주로 함께 하셨어요. 이번에 들을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이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다른 곡들과는 좀 다르게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곡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막심의 19번째 생일 선물이기도 했고 또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연주회를 위해서 작곡된 작품이라서 좀 더 서정미가 돋보이는 2악장도 참 매력있지만 뭔가 한옥 느낌이 나는 1악장 아들을 위해서 작곡해서 그런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요.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10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현대음악에서도 핫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 선물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와 한 인간으로서 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초대권을 드리는데요. 서울 논현동의 플랫폼 L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하루키의 문학, 비문학 작품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의 원화들, 또 하루키가 사랑했던 달리기와 재즈, 위스키 등과 관련된 소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현대 미술가 작가 5명이 하루키의 작품을 읽고 완성한 신작들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전 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사연을 적어서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이어서 야나츠에게 심포니에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라토 듣겠습니다.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야나치게 심포니에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이 곡을 전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키의 소설인 1Q84에 또 삽입돼서 언급되기도 했던 작품이어서 함께 들어봤고요. 찰스 맥코라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여기는 KBS 클래식 FM이고요.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미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지난주 이 시간 낭만주의 시대 음악가 가운데서 유독 풍자 만화에 자주 등장했던 음악가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외모적 특징이 뚜렷하고 개성 있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베를리오즈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낭만시대의 초상화가 유독 많이 그려진 음악가도 있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수많은 여성들을 몰고 다니며 머리카락 한올까지 기념품이 됐던 당대의 비르투어소, 바로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1840년대 유럽에서는 리스토마니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리스트의 연주와 그 존재 자체에 열광하는 숭배자들이 생겨났던 건데요. 숭배자들은 리스트의 초

않았으니 화가들도 앞다투어 글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그 중에는 여러 장 인쇄가 가능한 석판화에 그의 모습을 새겨넣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당대 최고의 석판화가 요제프 크리후버는 리스트를 적어도 3번 이상은 그렸는데요. 1846년에 석판화에서 리스트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악보를 책상에 둔 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명상하는 예술가로서의 모습이죠. 또 다른 석판화가인 아실 드베리아도 먼 곳을 응시하는 낭만주의 예술가로서의 리스트를 묘사했는데요. 소파 팔걸이에 팔을 얹었지만 등은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오도르 호세만의 그림에는 무대에서 연주 중인 리스트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리스트보다도 그림 속의 관객들의 모습이 아주 볼만합니다. 꽃을 뿌리고 열광하며 누군가는 쓰러져 있기까지 하니까요. 리스트가 스타 피아니스트로 사랑받은 건 그의 연주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려한 외모 덕도 있었다고 하죠. 그 장점을 10분 살린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화가 앙리 레마는 검은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모습의 리스트를 그렸는데요. 날렵한 콧날과 팔꿈치에 얹어진 긴 손가락을 음영을 통해서 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과 종교를 주제로 한 그림을 주로 그렸던 화가 아리 셰퍼도 리스트의 초상을 남겼는데요. 리스트와 친구 사이기도 했던 그도 리스트의 콧날을 강조하고요. 음악가라기보단 예술가다운 눈빛과 표정을 살려서 그렸습니다. 친구의 이 얼굴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리 셰퍼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그린 작품에서도 한 사람을 리스트의 얼굴로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화가들이 사랑했던 얼굴, 화가들이 사랑했던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 75년이라는 비교적 긴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얼굴도 그림에 담겼는데요. 마니아들을 몰고 다닌 낭만시대 브루투오소에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예술가로, 또 더 나아가 들어가서는 성직자나 철학자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프란츠 리스트의 초상. 우린 그 그림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였습니다. 존 옥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유독 많은 초상화의 주인공이 된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워낙 엄청난 연주 실력 외에도 덤으로 또 수려한 외모까지 그 당시에 또 유럽 음악계를 사로잡은 리스트는 정말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요제프 다나우저, 빌헬름 폰 카울바흐도 그렸고요. 미클로스 바라바스, 프란츠 롬프, 헤르만 토글러 등도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리스트가 황제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또 흥미로운 거는 리스트 초상화 속의 자세들이 왠지 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턱을 괴고 악보를 한 손으로 짚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건반에 손을 올린 모습이 왠지 오늘날의 연주자들의 음반 표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가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무래도 뭐 악기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당시의 초상화나 지금의 사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초상화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고색의 작품인데요. 고색 하면 주로 가보트를 떠올리는데 오늘은 또 다른 춤곡인 땅브랭 듣겠습니다. 듀오 아르파림바의 연주, 하프와 마림바 듀오로 함께 하시죠.

제곡이어서 들었습니다. 고색의 땅불행은 듀오 아르파림바, 하프와 마림바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은 곡은 혜신님께서 청해 주신 마르티니의 플레지 다물,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 상헬라스의 노래 307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뮤지컬 넘버죠.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킹스 싱어스의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신청곡이에요. 5381번 쓰시는 분이 친정오빠가 얼마 전에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오빠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하면서 청해 주신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장한나의 첼로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첼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381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와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너지코 듣겠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브루흐의 발린이 협주곡 1번 취단조 작품 26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에너지코 들으셨습니다. 조시아 벨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작의 레전드 작품 59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알레그레토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보르지아의 레전드 작품 59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알레그라토였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알베르토 히네스테라의 에스탄시아라는 곡입니다. 에스탄시아는 아르헨티나의 목장의 삶과 또 가우초 문화를 그린 발레, 관현악 모음곡인데요. 오늘은 이 관현악 연주 대신에 피아노를 위해 편곡된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악 연주인데요. 에스탄시아 가운데 두 번째 곡인 미래춤 그리고 네 번째 곡 마지막 곡인 단자 피날 말람보 들으시겠습니다. 이 악장은 좀 서정적인 느낌이 들고 마지막 4악장은 또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조르지아 토마시, 카를로 마리아 그리고올리 그리고 알렉산드로 스텔라 석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5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악 연주입니다.

히나스테라의 에스탄시아 대농장 가운데 두 번째 곡인 미래춤, 네 번째 곡인 단자 피날 말람보 들으셨습니다. 조르지아 토마시, 카를로 마리아 그리골리, 알렉산드로 스텔라의 피아노 연주, 2015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 앙드레 카로도의 발라드 포 트럼펫, 모리스 앙드레 트럼펫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번호 67 파울 클레츠키가 지휘하는 체코필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조 쾌열 491,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유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저음연을 주로 사용한 북구, 북쪽 독일의 텁텁한 시정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번호 38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펠릭스 고틀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번호 38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펠릭스 고틀립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잉그리트 해블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한했는데 어릴 때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단아한 터치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피아니스트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4번 C단조 QL491 잉그리트 해블러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4번 C단조 퀘엘 491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는 6월을 붙잡고 차이콥스키의 사계 가운데 들어봅니다. 작품번호 37의 6, 6월 밴노래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6월 벤노레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C단조라는 조성에 주목해야 되죠. 이 조성은 베토벤이 선호하던 조성인데요. C단조로 된 베토벤의 작품은 운명이나 비참과 연관된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 외에도 열정적이고 정력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교향곡 5번의 경우에도 빈의 부패한 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서 자신과 사회와의 투쟁력을 불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C단조라는 조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파울 클레츠키가 주연하는 체코필의 연주입니다.

클래치키의 그야말로 한방 있는 대지휘자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파울 클래치키가 지휘하는 체코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 이전에 살았던 그런 전기고전주의 작곡가입니다. 칼 폰 오르도네즈의 교향곡 D장조 베르너 에어하르트가 이끄는 라르테 델 몬도의 연주입니다.

칼 폰 오르도네즈의 교향곡 D장조, 베르너 에어하르트가 이끄는 라르테 델 몬도의 연주였습니다. 베토벤 이전에 또 살았던 지금은 잊혀진 작곡가의 작품이지만 꽤 들어볼 만합니다. 명언중 명언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는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세월이 주는 통찰과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월과 함께 오는 지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잎은 많지만 뿌리는 하나. 젊은 날 나는 햇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이리저리 휩쓸렸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홍소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더 특별하고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6월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는 6월이 아쉽기는 하지만 예이츠처럼 세월과 함께 오는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가는 세월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이첼씨의 곡을 붙였습니다. 아일랜드면요. Down by the Sally Gardens, 버드나무 정원 아래서.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목소리,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곡으로 6월 30일 화요일 노래 날개 위에 시작했어요. 곡 들으면서 6월은 여러분에게 아쉬움이었을까, 뿌듯함이었을까, 또 다가오는 7월은 두려움일까, 설렘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잔잔한 얘기들도 함께 나누시죠. 조울순님께서 오늘 특별한 것은 스페셜 진행을 해주러 승희씨가 오셔서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가끔이지만 이렇게 또 1FM, 클래식 FM에 오는 게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박유정님, 양승훈님, 김영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리얼 스트라우스의 몰겐 내일, 작품 번호 27의 4 함께 듣죠.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 볼프강 자발레슈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이 곡은 저에게는 가을을 알려주는 곡이기도 해요. 마티아스 괴르네 조성진이 함께한 임 아벤드로트 앨범으로 늘 가을에 듣는데 역시 좋은 곡은 계절을 가리지 않네요. 여름에 듣는 몰겐도 참 분위기 있고 좋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도니체티의 곡을 전해드릴게요. 알 라멘타 오벨라 이레네 아름다운 이레네를 생각하며 소프라노 에발린트의 목소리고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이 함께합니다.

도니체티의 알 라멘타 오벨라 이레네, 아름다운 이레네를 생각하며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에발린트의 노래였고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이 함께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의 노래 날개 위에 듣고 계세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 주제곡이었어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난 너의 영원한 친구. 랜디 뉴먼의 곡이었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8351 쓰시는 분.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만인가요? 목소리 듣고 외출 중인데 이어폰 끼고 지금 나가요. 이 곡 잘 어울렸죠? 이 곡 들으시면서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셨기를 좋은데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오페라 속 아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자기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의 목소리로 이어서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온다네 제목부터가 너무 설레죠.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아리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도보르자기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의 목소리였고요.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한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온다네. 베이스 니콜레아이 갸우로프의 목소리,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찾아온다면, 기왕이면 장밋빛이면 너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라비앙 호우즈 장밋빛 인생 준비했어요. 성악가가 부르는 샹송은 또 어떤 느낌일지 메조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목소리 이자르디니가 함께합니다.

레오 페레의 곡 에쿠테 라 샹송 비앙루스, 아주 감미로운 노래를 들어보세요.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목소리였고요.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와 에벤의 사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마르셀 루이기의 라비앙 호즈, 장밋빛 인생, 메조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목소리 이자르디니가 함께 했습니다. 4574 쓰시는 분이 클래식 라디오 처음 접하고 들은 첫 목소리가 아침 방송 때 승우씨예요. 못 잊어 라고 인연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또 인연 중에 인연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일주일 잘 부탁드리고 좋은 음악, 좋은 추억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해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릴게요.

비둘기는 원래 절벽이나 해안가의 암벽 같은 바위지대에 살아가던 새입니다. 또 곡물과 씨앗, 빵 부스러기처럼 먹이가 풍부한 곳에 찾아다니죠. 종합하면 비둘기가 좋아하는 곳은 먹이가 풍부하고 숨을 곳이 많고 높은 구조물이 가까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넓은 광장과 오래된 성당, 지붕과 처마, 기둥이 많은 곳,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곳, 시장과 광장, 노천카페처럼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곳을 좋아하는데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특히 마드리드와 세비야, 바르셀로나 같은 오래된 도시들은 비둘기와 함께하는 풍경으로 유명하죠. 덕분에 비둘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오랫동안 자유와 하늘을 향한 동경, 순수함과 평화, 사랑의 전령, 그리고 밝고 생기 있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런 비둘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세기 스페인의 작곡가 프란시스코 아세노 마르비에리의 사르수엘라 라바피에스의 작은 이발사인데요. 라바피에스는 마드리그 구시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왕궁과 마요르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근처에는 팔로마 거리가 있는데 이 팔로마가 스페인어로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도 팔로마입니다. 그래서 팔로마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마드리드 사람들이 사랑하던 비둘기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긴 이름이기도 하죠. 팔로마는 일막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팔로마 거리에서 태어났기에 어릴 적 사람들은 장난삼아 나를 팔로마,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목에서 골목으로 즐겁게 날아다니듯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팔로마라고 부른답니다. 비둘기처럼 목이 오색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내 머리카락은 언제나 깨끗하고 곱슬거립니다. 몸에 깃털은 없지만 피부는 늘 거품처럼 하얗고 깨끗하답니다. 깨끗하기로 말하면 나는 진정 팔로마. 가는 곳마다 펄짝펄짝 뛰어다닙니다. 내 이름 팔로마에 늘 충실하게 발톱도 없고 도끼도 없답니다. 내 창문은 하늘 가까이에 있어서 비둘기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걸 봅니다. 새벽빛이 유리창에 비치기 시작하면 나도 비둘기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진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비둘기들이 팔리는 걸 보고 가위 없은 것들이 요리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보면 반은 진심으로 반은 농담으로 말합니다. 비둘기로 사는 것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네. 구구거리며 노래할 때면 나는 진짜 팔로마. 가는 곳마다 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이름 팔로마에 충실한 나의 단짝이 될 숲비둘기를 찾고 있답니다. 과연 그는 누굴까요? 팔로마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노래가 바로 마르비에리의 깐시온 델라 팔로마입니다.

바르비에리의 사르수엘라 라바피에스의 작은 이발사 엘 바르벨리오 델 라바피에스 1막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팔로마의 노래 깐시온 델 라 팔로마 들으셨습니다. 이 곡 오늘 메조소프라노 엘레나 가랑차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카랄 마크스 쇼옹이 지휘한 이탈리아 국영방송 교향악단이 함께했습니다. 비둘기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사랑스러운 비둘기 팔로마 게리다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목소리입니다.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즈의 팔로마 게리다, 사랑스러운 비둘기,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노래 날개 위에 음악 듣는 첫날인데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네요. 사탕 하나하나 빼먹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분 좋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스페인 민요 새처럼 날아가라 메조소프라노 로스 테일러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능소화가 가죽나무를 휘감고 여름 꼭대기에서 꽃을 피웠다. 잘못된 것은 없다. 시작은 사랑이었으리라. 화나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꽃을 피웠다는 말. 문숙 시인의 시 환하다는 것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다른 나무를 휘감고 능소화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은 꽃만 봅니다. 휘감긴 나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능소화 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간 것도 시작은 아마도 사랑이었을 거라고 시인은 말하네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랑도 휘감긴 나무도 보이지 않고 능소화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네요. 환한 꽃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환한 것들에 가려져 있는 묵묵한 것들을 이 여름 다시 봐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전지현 작곡, 송지훈 편곡, 함께 하고픈 나날들. 전지현의 소금과 여러분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지현 작곡, 송지훈 편곡 함께 하고픈 나날들. 전지현의 소금과 여러분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문숙 시인의 시 환하다는 것 중에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떤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휘감고 올라가서 환하게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 환한 것에 가려진 게 무엇인지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시였는데요. 오늘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전해드릴 텐데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도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싶으면서 오늘 전해드리는 풍류도 여러분 곁에 머물면 좋겠네요. 박찬윤 작곡 여름잠 준비했는데요. 휘몰이 잡과 6, 7월 흐린 날의 노랫말을 새롭게 부른 곡입니다. 박찬윤의 검은고, 고석진의 기타와 신창열의 닭, 그리고 정말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윤 작곡 여름잠, 박찬윤의 검은고와 고석진의 기타, 신창윤의 타악연주, 정마리의 노래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곡은 강학선 작곡 하린, 김상훈의 아쟁과 임선호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옛날 아이들이 글을 읽는 모습이라고 하면 소리내어 노래하듯이 읽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옛사람들은 글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로 운율과 박자에 맞추어 큰 소리로 책을 읽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깨달음을 두고 물리가 트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 내서 읽는 책 하면 천자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천자문은 운율에 맞춰 소리 내어 읽기가 좋은 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 고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었죠. 정약용은 천자문은 아이들이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조선 전기의 최세진은 아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해서 훈몽자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3,360자 글자를 주제별로 배열하고 훈민정음으로 뜻과 소리를 표기했습니다. 정약연도 천자문을 대신할 만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아학편입니다. 아학편은 상하 두 권에 각각 천자를 수록했고 글자들은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실학적인 교육사상과 방법론이 적용된 책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글 공부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를 가르칠 때는 말글 청자로 흐릴 탁자를 깨우치고 가까울 근자로 멀 원자를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두 글자씩으로 서로 뜻을 드러내면 의미가 통하지만 한 글자씩 말하면 막히게 된다. 이미 아는 것과 연결해서 배우지 않으면 널리 통할 수 없다. 정약용이 말하는 학습 원리에 공감하시나요? 후세를 교육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옛사람들도 줄곧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우하등선대여 설아치홍이 도도하야 백전치면 노래할 때

추고 고주의 이부들은 망보하늘 못 이겨라. 주연히 이러한 자연지를 생각하니 만사가 꿈이로다. 울명성해에

동망무창 산천이상 유하야 우호창창하였으며 맹덕에 패한대여 형주를 반 후에

경술 마시고 그럴지요 읍절일제 일세 영웅이 여운만은 이제 간 건 모를세라. 후세의 대인 몸이

소익이라 무궁한 천리장강 어이아니의 불어물이 몸이 신선되어 강상명오리가 온데 상생불로 못할진대 슬퍼하랴 흉중에 쌓인 하늘 통서로 부르임이라 아서라 모두다 치다 밀다 유유한 세상사를 더덥다 하늘 말고 이윽히 눈을 떠서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고 기울였다 돋는 달도 이주 소장되던 말과 더 덥다 볼짝 치면

0: 이요.
1: 오늘 천년의 향기, 송서, 책 읽는 소리, 적벽부 함께 하셨습니다. 송나라의 한시 전적벽부를 우리말로 재구성해서 낭송조로 부른 곡이었는데요. 마지막 구절인 생각을 하니 인생 무상이 서러워 나 어이나 할 거나요. 소심가조로 마친 곡이었습니다. 김정현의 음성으로 감상하셨네요. FM 풍기말 이번에는 천년만세 함께 하시죠. 계면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연주입니다.

천년만세 듣고 왔습니다. 계면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희조 작곡 합주곡 제8번 다심, 닭, 다선, 삼매 함께하시죠.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연주입니다.

개미소 작곡 합주곡 제8번 다심 닭 다선 삼매 감상하셨습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운동화를 신던 내가 구두를 신은 건 서울에서 열린 결혼식 때문이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차 안에서 바로 구두를 벗었다. 나는 편한 운동화만 찾는 것처럼 편한 삶을 원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나는 쉽게 거부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자책감이 싫어 더 편한 삶으로 도망쳤다. 매일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동생에게 언제쯤이면 구두가 익숙해지는지 물었다. 신다 보면 그 한마디에 늘 쉽게 내던진 나의 삶, 나의 꿈이 보였다. 남서리의 에세이 오늘도 짓는 생활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편안한 운동화만 신었던 글쓴이는 오랜만에 신은 구두를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동생은 신다 보면 구두에 익숙해진다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데요. 운동화만 고집하듯이 편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온 자신은 그 때문에 잃어놓은 것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불편과 고통을 다 견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길에서 겪는 불편은 감내해야겠죠. 당장 벗어 던져야 할 구두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견디면 편해지는 구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군요. 이번만큼은 이 고통을 끌어안아 봐야겠다.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글쓰기도 나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오영진 작곡 바람, 장자 국악팀 메리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조금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을 듯한 먼 하늘에 태양이 벗어놓은 허물 둥실 떠있다. 황인숙 시인의 여름 저녁이라는 시 몇 구절 끝으로 전해드려요. 바로 요즘 저녁 풍경을 그리는 시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초여름 저녁 원래 이랬나? 이런 느낌이었나? 싶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인데 앞으로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초여름 저녁을 한껏 누려보기로 하죠. 풍성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은 뭘까요? 오늘을 포함해서 181일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작년엔 몰랐는데 올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도 생겼겠죠. 아무도 모르게 슬픔에 잠겼다가 빠져나온 날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질문은 뭘까요? 펼쳐진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그 안에 나만의 시간이 담기고

그 시간끼리 웅성거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저장하겠죠. 한 해의 절반을 접는 날, 별다를 것 없이 보낸 날들 같지만 그 사이 우리는 더 많이 자랐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조금은 더 너그러워졌을 겁니다. 그 중에서 좋았던 순간들을 데리고 1년의 나머지 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시간의 이사를 준비해야 할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우리 싱어송라이터였죠. 유재하의 지난날이라는 곡을 영어로 불렀습니다. Days Gone By라는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일본의 보사노바 듀오인데요. 여성 보컬리스트와 남성 기타리스트로 이루어진 듀오 나오미 앤 고로 그리고 우리 가수 루빈이 함께 노래한 Days Gone By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브라질의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의 노래였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것 Coisa Mais Linda 들으셨고요. 황인경 씨, 벌써 절반을 왔군요. 오늘은 좀 더 의미를 담아 마무리를 하는 저녁을 보내야겠어요.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김경환 씨, 6월의 마지막 날, 한 해의 전반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새음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947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새음 오프닝 덕에 그냥 6월 30일이 아닌 올해의 반이라는 사실에 많은 위로가 되는 퇴근길입니다. 그래도 잘 버텼고 남은 기간도 더 잘 보낼 거라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봅니다. 남은 퇴근길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에 기대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음악 두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의 이중창이죠.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깐소네타 술라리아 이 곡은 두 소프라노가 노래하죠. 펠리시티 로트 그리고 지안나 롤란디가 노래하고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이 연주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가운데 1막 1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 삼중창이죠. 바람이 잔잔하기를 소아비시아 일 벤토 이 곡은 더 클라리노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빈필의 클라리넷 수석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클라리네티스트 에른슈트 오텐사머와 그의 두 아들 다니엘과 안드레아스 이렇게 세 명의 클라리넷 연주자로 구성된 앙상블 더 클라리노츠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의 이중창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와 지아나 롤란디의 노래 베르나르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정말 지금 너무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음은 마법도 부리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네, 방금 그 들으신 자 바람이 잔잔하기를 수아베시아 일벤토 또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이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또 6532번 쓰시는 분, 아름다운 음악에 취해 아파트 산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반이나 남았잖아요. 올해 반이나 남았어요 라고 하셨고, 2640번 쓰시는 분, 2월까지 일을 하고 4개월간 일을 안 했더니 한 해의 반이 지났네요. 매일매일 허들을 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얼른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뭐 출근을 안 한다 해도 매일 바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출근한 날이 할 날이 곧 올 겁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64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07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여기는 메화리 외딴 집이에요. 어디선가 채송화 꽃씨가 날아와 친정엄마가 쓰시던 항아리에 앙증맞은 입술을 쏙 내밀었네요.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걸 보면 엄마와 딸은 정말 애틋한 인연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김상옥 여사께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잘 있다고요. 며칠 전 손주도 다녀갔다고요.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항아리 위로 핀 예쁜 채송화 꽃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잘 전해졌을 것 같죠? 네,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이 음악도 하늘에 잘 가닿을 것 같습니다. 따레가의 레쿠에르도스 델라 알람브라,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곡 오늘은 기타 듀오 연주로 전해드리죠. 영국의 기타 듀오입니다. 듀오 힐 빌친스키의 연주입니다.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샹송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배우로도 많은 영화에 출연했죠. 샤를 아즈나부르. 그가 스팅과 함께 자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표한 듀오스라는 음반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는 33살이었던 60년대 초반에 발표한 곡이었죠. 이 듀엣 버전, L'amour c'est comme un jour, 사랑은 하루와도 같이 라는 제목이죠. 사랑은 하루와도 같이 떠나가네 라고 노래했어요. 아즈나부르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역시 아즈나부르의 곡이었죠. 원래 60년대에 발표했던 역시 아즈나부르가 작곡하고 불렀던 라맘마, 어머니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까미유 또마, 파리 태생의 벨기에 첼리스트 까미유 또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코 따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영국의 기타 듀오 로빈 힐과 피터 윌친스키가 함께하는 듀오 힐 윌친스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희 씨, 저녁 노을 무렵 그라나다를 지나서 알람브라 궁전으로 설레며 가던 길, 그 주홍빛 궁전이 그립습니다. 라고 음악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Over the Rainbow입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위해서 만든 곡이죠. 주디 갈란드가 영화에서 불렀던 노래. 이 곡을 오늘은 우리 뮤지션들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고상지, 최문석, 조재범 등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라틴 음악 전문 밴드입니다. 라틴 키친 루나의 연주 Over the Rainbow 들어보시죠.

네, 여름 노래죠.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곡. 브라질의 트리오 모코토, 남성 트리오입니다. 1970년대에 활동했다가 해체됐었는데 데뷔 30년 만인 2001년에 다시 뭉쳐서 발표한 음반 삼바록이라는 음반에서 아주 시원한 사운드로 부른 노래죠. 제목이 펜산두 넬라, 그녀를 생각하며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트리오 모코토라는 팀의 이름은 모코토는 암소의 다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Over the Rainbow, 이 곡은 라틴 키친 루나, 우리 라틴 음악 전문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했죠. HJ 김 7739님, 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나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스페인어를 6개월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했네요. 세음 듣는 것도 안 빠뜨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프닝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조창현 씨, 회사를 탈출해서 집으로 가는 길, 세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아, 퇴근을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기분 좋은 시간인 거죠. 네, 조창현 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연주는 원래의 작품을 깊이 응시할 때 만들어지는 예술입니다. 원곡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신의 개성을 새겨넣는 재창조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원곡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변주의 미학을 가장 감동적으로 펼치는 음악가가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루이스는 모던 재즈 콰르텟의 리더이자 재즈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피아니스트죠. 재즈의 즉흥 연주에 클래식의 정교한 구조를 접목해서 재즈를 클럽의 음악에서 예술의 경지로 이끈 인물입니다. 존 루이스는 바흐의 곡을 변주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바흐의 뼈대와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극도로 존중했죠. 그의 즉흥선율은 바흐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서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아름다움을 들려주죠. 오늘은 존 루이스가 남긴 바흐 작품의 변주 중에서 아내인 미리아나 루이스와 함께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 The Chess Game을 준비했습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어서고 싶었던 존 루이스의 학구적인 소망이 일군 결실이죠. 또한 부부 음악가가 함께 연구하고 깊은 유대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트랙리스트에 체스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죠. 퀸스 폰 오프닝, 킹스 갬빗, 프렌치 디펜스, 체크메이트 같은 용어들이 신선하고 감각적입니다. 바흐가 정교한 대위법적 규칙 안에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구성한 것처럼 존 루이스는 고도의 지적 활동인 체스 게임의 말 배치와 흐름에 비유해서 앨범을 구조화했죠. 아내인 미리아나 루이스의 합시코드와 존 루이스의 그랜드 피아노가 마치 대화를 나누듯 이어지는 연주. 미리아나 루이스가 바흐의 원형을 충실히 들려주면 존 루이스의 피아노는 그 위에 절제된 재즈적 어법을 더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듯 연주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미리아나 루이스의 합시코드 연주로 듣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귀 기울여 보시죠. 모두 다섯 트랙의 연주를 전해드립니다.

존 루이스는 재즈와 클래식의 가교 역할을 한 Third Stream 운동을 대표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존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1952년 결성돼서 재즈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전설적인 앙상블 모던 재즈 콰르테트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는 무대에 설 땐 멤버들에게 턱시도를 입게 했고 소란스러운 클럽 대신 정숙한 콘서트 홀을 주요 무대로 삼았죠. 음악도 정교하고 절제된 실내악 스타일의 재즈를 추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배운 그는 특히 바흐의 대위법과 푸가 형식에 깊이 매혹됐는데 1984년부터 89년까지 5년에 걸쳐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전곡을 재즈로 편곡하고 연주한 경이로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했죠. 지나온 시간이 우리의 오늘의 우리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절제된 선율과 우아한 스윙감으로 재해석된 존 루이스의 바흐 연주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와 그의 아내인 합시코드 연주자 미리아나 루이스가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두 부부 연주자가 함께한 1987년 The Chess Game 음반에서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요. 다섯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제2변주를 피아노와 합시코드로,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제3변주를 합시코드로, 또 세 번째는 같은 제3변주를 피아노로, 또 네 번째는 제5변주를 피아노와 합시코드로, 다섯 번째 마지막엔 아리아 다카포를 피아노와 합시코드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미리아나 루이스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클래식을 변주한 연주 전해드리죠. 그리그의 피아노 독주를 위한 서정소곡집 가운데 총 10권 가운데 1권, 작품 번호 12 중에서 첫 번째 곡이죠. 아리에타. 아주 짧은 소품을 길고 아름답게 편곡해서 들려주는데요. 노르웨이의 색소포니스트죠.

그리그의 아리에타를 얀 가바레 그룹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얀 가바레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베이스와 퍼커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6월 3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이 곡은 제니 러브스 뮤직 님께서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Get Up, Stand Up. 아, 곡의 멜로디가 익숙하죠? 네, Bob Marley가 리더인 The Wailers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Lee Ritenour의 기타 그리고 Dave Grusin의 피아노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한 A Twist of Marley라는 그 밥 말리의 곡들을 다른 연주자들이 편곡해서 연주한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High and Dry, 영국의 록밴드 Radiohead의 원곡을 영국의 재즈 가수인 제이미 컬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영선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새음을 들을 때면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미룬 채 방송에만 집중하게 되네요. 그러다 저녁이 늦으면 배달 음식으로 함께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음악이 함께 하니까요. 네. 그리고 4138번 쓰시는 분, 제 생일을 하루 앞두고 딸아이 초등학교 때 만난 학부모들과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벌써 32년째 만나는 귀한 엄마들이네요. 제주에서 이혜정 올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학부모 모임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저도, 하루 먼저 생일 축하드리죠. 이젠 친구가 되신 네 분의 엄마들의 우정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정현 씨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언제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의 이 곡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탈리아의 뮤지션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 가수이자 뭐 또 작곡가, 편곡가, 프로듀서로 활동을 많이 하죠. 197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 사실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에서 퍼커션 단원으로 시작을 했고 형제 듀오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편곡자로 프로듀서로 함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칸소네 가수들을 위해서 작편곡을 많이 한 뮤지션인데요.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의 곡 가운데 아쿠아렐로라는 곡 전해드리죠. 수채화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구아 슈파사다시였어요. 흘러가는 물이라는 의미죠. 마르시우 파라쿠, 브라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그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루과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배우이자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 이 곡 꽤 자주 전해드리죠. 강 건너편에라는 곡,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알로트로 라도 델 리오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원래 브라질의 토키뉴의 원곡인데요. 아쿠아렐로, 이탈리아어로 불렀습니다.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와 카티아 아스타리타의 듀오였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얼마 전 북한강 기슭에 차를 대고 핸들의 라르고를 들었지요. 상반기의 일들이 휘리릭 스쳐가더군요. 다가올 하반기를 향해가는 모든 이와 저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응원합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날,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2월에 대한 음악 두 곡을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먼저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라는 곡입니다. 미셸 베르제 이후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라고 인정받고 있는 벤자민 비올레가 작사, 작곡하고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부부관계였던 키아라 마스트로이안니, 카트리네 디너브와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 사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이자 또 가수이기도 해요. 이 부부 듀오인데요. 부부 듀오로 앨범 한 장 내면서 팀 이름도 지었습니다. 팀 이름을 홈이라고 지었어요. 앨범 제목도 홈. 6월의 발라드 들어보시죠.

June is bursting out all over. 6월은 온 세상이 활기로 가득해요 라는 곡이었어요. 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인데요. 카루셀의 You'll Never Walk Alone 그 유명한 곡 말고 또 다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01 Strings Orchestra였고요. 그 전에는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 벤자민 비올레와 키아라 마스트로이아니, 당시 두 부부의 듀오였습니다. 5426번 쓰시는 분, 6월 29일 작곡가 최영섭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정서를 담은 가곡들을 남겨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라디오 음악 방송의 DJ로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셨던 시절도 소중한 추억으로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하시면서 클래식 음악가가 연주한 그의 가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네. 최영섭 작곡가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듣죠. 그의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일포스티노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앞바다에 있는 프로치다 섬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촬영됐습니다. 프로치다 섬의 코리첼라 해변에는 베아트리체의 집으로 등장한 카페가 여전히 남아서 여행자들을 반기고 있죠. 영화 속에서 파블로 네루다가 망명생활을 한 섬은 깔라디소토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네루다에게 우편물을 가져다 주던 집배원 마리오는 네루다에게서 은유를 배웠고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을 시로 형상화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마침내는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오도 네루다에게 배웠지만 네루다 역시 마리오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루다가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뒤 마리오는 네루다를 그리워하며 깔라디소토의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마리오의 방식은 무척 뭉클했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시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섬의 소리, 풍경이 만든 여운, 그런 것을 하나씩 채집하는 것이었죠. 깔라디소토 섬의 작은 파도, 큰 파도, 절벽의 바람소리,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소리,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소리, 신부님이 치시는 성당의 종소리, 마리오 2세의 심장소리, 이 아름다운 선물을 녹음기에 담아 파블로 네루다에게 보내면서 마리오는 이런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고 가신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선생님이 저를 위해 남기신 것이 있었어요. 파블로 네루다가 우편 배달부 마리오에게 남긴 것. 그것은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 시인의 눈을 갖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루다를 만난 마리오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었어도 그 전엔 들리지 않았던 소리와 음악과 여운을 듣게 됐을 테고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테고 그전엔 가지 않았던 곳에도 갔을 테고 그전엔 없었던 기록이 늘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경험이 늘어나고 생각도 깊어지고 감탄하는 능력도 키웠을 우리 올해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나아졌을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은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해서는 영화 일포스티노에서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남긴 것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일포스티노 OST에서 Sounds of the Island, 섬의 소리들 전해드렸어요.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의 노래인데요. Tocando en French, 앞으로 나아가 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5월 1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알렉산더 가브릴류크가 연주하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성시연이 지휘하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작년 5월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휘자 성시연이 지휘를 맡아서 더욱더 기대되는 공연인데요. 성시연은 이번 공연 후반부에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휘합니다. 뉴질랜드 현지 리뷰에 따르면 그동안 성시연이 지휘대에 오를 때마다 오클랜드 타운홀에는 특별한 기대감이 감돈다라는 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뉴질랜드 음악계에서 성시연의 인기가 높고요. 이번 공연 연주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에는 뉴질랜드 작곡가 케네스 영의 두스 트리스테스, 달콤한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에 작곡된 달콤한 슬픔이라는 곡은 작곡가 케네스 영이 13년 동안 가족과 함께 매년 여름을 보냈던 뉴질랜드의 베이어 플랜티 지역의 휴양지를 떠나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가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순간을 곡으로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케네스 영의 두스 트리스테스, 달콤한 슬픔 들으시겠습니다. 성시연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뉴질랜드의 작곡가 케네스 영의 두스 트리스테스, 달콤한 슬픔을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성시현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5월 1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의 다음 곡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인데요. 우크라이나 태생의 호주 음악가 알렉산더 가브릴유크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특히 그 러시아 레퍼토리에 강한 가브릴유크의 연주라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연주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제 감상하실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프로코피에프가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초연하던 1913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작품이지만 작곡까지는 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야 전곡이 완성이 됐는데 또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죠. 프로코피에프의 초기 피아노 곡들이 대부분 피아노를 좀 타악기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고 리듬이 굉장히 강조된 데 비해서 이제 들으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물론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하지만 서정적인 표현도 돋보이고 있어서 오늘날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자, 그럼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장조 작품 번호 26,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2악장 주제와 변주,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들으시겠습니다. 알렉산더 가브릴 유크의 피아노 연주, 성시현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장조 작품 번호 26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연주였죠. 알렉산더 가브릴류크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성시현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한 알렉산더 가브릴류크는 폭발적인 테크닉과 시적인 감수성을 동시에 갖춘 연주자로서 명성이 높은데요. 그의 연주는 전율을 일으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음악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브릴류크는 앙콜 연주도 선보이는데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연습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2-1번 연주합니다. 알렉산더 가브릴류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의 연습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2의 1번 들으셨습니다. 알렉산더 가브리엘 유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5월 1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지휘자 성시연이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1888년 차이콥스키가 작곡가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에 작곡된 교향곡인데 전곡을 관통하고 있는 운명의 동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처음에 1악장 도입부에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좀 조용한 선율이 운명이라고 불리는 선율인데 모든 악장에 이 선율이 나오고요. 마지막 악장에는 이 어두운 운명의 동기가 승리의 개선 행진곡처럼 연주가 됩니다. 자, 그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콘 알쿠나 리첸차, 3악장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소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성시연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성시연이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였고요. 작년 5월 1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알렉산더 가브리엘 유크의 음반 중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가운데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감상하시겠습니다. 알렉산더 가브리엘 유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바탕을 둔 프란츠 리스트의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감상하셨습니다. 알렉산더 가브릴류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역도 선수가 온 힘을 다해 머리 위로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순서에 맞게 들어 올려져 머리 위에 안정적으로 역기가 자리를 잡고 나면 그대로 정해진 시간을 버티게 되죠. 그러나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손을 놓습니다. 무거운 역기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도 선수에게는 놓는 것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버티다가는 역기에 깔려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 미련, 미움, 혼자 감당하려는 책임. 어깨 올려놓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용기를 내 놓아버리는 편이 더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역기가 바닥에 떨어질 때처럼 마음도 크게 흔들리겠죠. 하지만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두 손이 비고 또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목경 씨 윤교생곡 등꽃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박계입니다.

박서준 씨, 이수인 곡 그리운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이목경 씨, 윤교생 곡 등꽃의 노래였는데요. 소프라노 박계였습니다. 김민부 씨, 장일남 곡 성류, 소프라노 유미숙의 노래로, 이기철 씨,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민부 씨 장일남 곡 성류, 소프라노 유미숙의 노래로, 이기철 씨의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은상 씨 박태준 곡 김규환 편곡 국무생각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끔 집에 혼자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가 문득 떨어지고 쏟아지는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확인해 보면 잔뜩 쌓아뒀던 책이나 상자가 제 풀에 무너지거나 아슬아슬하게 걸쳐놨던 가방이 제 풀에 떨어지는 소리, 어설프게 눌러놨던 페트병이 뒤늦게 저 혼자 펴지면서 갑자기 낸 소리들이다. 놀란 게 괘씸해 하면서도 그 소리에서도 배운다. 잘못 쌓아놨거나 허술하게 둔 것들, 어설프게 한 것들은 무너지고 떨어지는 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쌓거나 다시 제대로 잘 둬야 한다는 걸 배운다.

2026년을 딱 절반으로 가르면 오늘입니다. 1년의 반이 끝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 무너지는 소리가 잦거나 또 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생각대로 잘 안 된 일이 있어도 잘 된 거라고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우기고 남은 6개월 다시 시작하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강물처럼 흘러흘러가는 시간 6월의 끝에서 마크 아이샴의 음악,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메인 테마 River Runs Through It 보내드렸습니다. 그리스계 미국 피아니스트 조지 스카룰리스의 편곡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8599번, 그냥 좀 더덥고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날이었는데 당방을 들으니 그런 날이어서 더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인생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이 그냥 흐르는 느낌이죠. 음악이 그런 시간에 색을 좀 입혀주고 또 나쁜 감정의 거름망 역할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싹이십니다. 핸드폰 뒷번호 2021번. 단순하게 지내려는 요즘입니다. 운동 삼아 산책하며 듣는 이 시간이 고마울 뿐입니다. 참 생각은 단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일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히 최고의 아름다움이듯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1번 참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한 삶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7743번, 조금 늦게 퇴근해서 배고파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밥 한 술 뜨고 내친김에 올여름 첫 복숭아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곧 들이닥칠 텐데 잘 챙겨 드시고 잘 주무셔서 모두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라고 여름의 마음 같은 복숭아 살짝 보여드려요 하고 사진을 보내셨는데 하트 모양입니다. 이런 복숭아를 파는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소위 이 딱복이라고 하는 딱딱한 복숭아를 햇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시장에 가니까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과일 많이 드시고 피로 해소하시고 원기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부탁드려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희 유머레스크 그래도 좀 종종 나가는데 아이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오늘도 듣고 계시죠? 자, 함께 듣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파트릭 갈루아의 플룻, 엠마뉴엘 크리비니즈 위하는 포츠하임 남서독일 초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휴만의 트로이 메라의 작품 15의 7,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찰스 게르하르트가 주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전해드리신 곡은 2033번께 보내드린 아이와 함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보내드렸습니다. 파트릭 갈로아의 플룻, 엠마뉴엘 크리비니 지휘하는 포츠하임 남서독일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가 베토벤의 극음악 선율들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음악입니다. 아테네 페어 모티프에 의한 환상곡 썰번호 120입니다.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리스트의 음악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아테네 피어 모티프에 의한 환상곡 썰번호 122,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크루트 마주어가 주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최연주

유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고 1시간을 서서 올 때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위안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서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는 이 갈림길에서 26년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는 각오도 가지며 듣고 싶어요. 첼로로 시작하는 3악장에 가슴이 아련합니다. 기회되면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아하는 당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이 늘 열려 있습니다. 1년의 반이나 남았습니다. 반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 각자의 각오를 다지되 너무 전투적이지 않게 좀 느슨하고 부드럽게 다져보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3악장 안단테로 지친 몸을 조금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찌메르만의 피아노, 볼프강 헤르츠의 솔로 첼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의 3악장,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볼프강 헤르츠의 솔로 첼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비엔엽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작품 22 중에 2악장 로망스 듣겠습니다. 줄리안 라울린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비에냅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추 작품 22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줄리안 라울린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시는 곡은 마누엘 폰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5명의 직장 동료가 함께 쓴 책 낮술 낭독의 한 페이지입니다.

혹시 직장인이시라면 그 직장에 동료면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책 낮술낭독 제목 밑에는 토요일에 보고 싶은 동료들과 읽고 울고 웃는 관계 맺기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대로 같은 출판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아니 친구 5명, 이정화, 이한솔, 신세벽, 정기현, 김세용이 모였습니다. 직장을 잊고 싶을 토요일에 따로 만나 낮술을 한 잔씩 하면서 좋아하는 책을 낭독하고 추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임은 자그마치 8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8년을 압축한 책이 낮술 낭독입니다. 거기서 신세벽은 직장 동료가 친구가 되는 일을 이렇게 씁니다. 회사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래 품고 있었던 질문인데 대답부터 하자면 될 수 있다. 사실 동료라고 칭할 만한 존재가 되기만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과는 친구가 된다.

친구와 동료는 카테고리가 다른 것 같다. 절친한 동료가 곧 친구인 게 아니다. 동료가 공손하게 거리를 지키는 사이라면 친구는 선을 약간 넘으면서 대화하는 사이다. 세상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엄연하다. 회사는 사회생활이고 집은 사생활이다. 집에 회사 동료를 초대한다면 그것은 사회생활의 연장이고 사무실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그러면 낮술당 독회 또한 사회생활의 연장이었나? 그렇기만 했다면 MBTI가 I로 시작하는 내향인이 다수인 이 모임이 수십 회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낮술 낭독회에는 친구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회사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과 불가능의 질문을 회사 사람과 친구가 되면 뭐가 좋은가로 살짝 바꾸면 좋을 것 같다. 회사 친구가 있으면 역시 외롭지 않다. 혼밥하기 싫을 때 부담 없이 밥 먹자고 할 수 있다. 사내 정보나 소문에 더 밝아진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친구의 이점이 대부분 회사 친구에도 해당될 것이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같은 출판사 동료들과 8년간의 회사방 모임을 통해서 뜻이 맞는 친구가 된 이들의 책 낮술낭독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읽고 싶은 책이 눈에 들어오네요. 낮술과 낭독. 이 술을 마시면서 낭독을 하면 정말 입체적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 모임에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네요. 다섯 명의 친구, 다섯 명의 뮤지션이 함께한 김찬준의 기타, 카일 퀘러의 하몬드 오르간, 전성식의 베이스, 실비아 쿠엔카와 크리스 바르가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보내드렸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하 작품 번호 104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사이먼 스탠드 주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노크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였습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노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즈 작품 20입니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즈 작품 22,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추 작품 64 중에서 두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악장만 들려드렸는데 이 6월의 마지막 날에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안단테, 정경화의 바이올린, 쉐롤 디뚜와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총 연주 시간 20분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추 작품 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안단테, 정경화의 바이올린, 셰롤 듀뚜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7월에는 다른 빛이 우리와 함께 하겠죠. A Different Light, 차이콥스키의 4개 중에 6월 뱃노래에 가사를 붙인 음악, 6월의 마지막 날에 꼭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앤드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오늘 끝곡입니다. 앤드류 파웰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이었습니다. 앤드류 파웰이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7월의 첫날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아일랜드의 시인이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는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세월이 주는 통찰과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월과 함께 오는 지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잎은 많지만 뿌리는 하나. 젊은 날 나는 햇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이리저리 휩쓸렸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홍소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더 특별하고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6월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는 6월이 아쉽기는 하지만 예이츠처럼 세월과 함께 오는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가는 세월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이체 씨의 곡을 붙였습니다. 아일랜드면요. Down by the Sally Gardens, 버드나무 정원 아래서.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목소리,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곡으로 6월 30일 화요일 노래 날개 위에 시작했어요. 곡 들으면서 6월은 여러분에게 아쉬움이었을까, 뿌듯함이었을까, 또 다가오는 7월은 두려움일까, 설렘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잔잔한 얘기들도 함께 나누시죠. 조울순 님께서 오늘 특별한 것은 스페셜 진행을 해주러 승희 씨가 오셔서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가끔이지만 이렇게 또 1FM, 클래식 FM에 오는 게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박유정 님, 양승훈 님, 김영자 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리얼스 스트라우스의 몰겐 내일, 작품 번호 27의 4 함께 듣죠.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 볼프강 자발레슈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외전동크 가곡 중에서 내 여행의 천사 들으셨어요.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의 목소리,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몰겐, 내일 작품 27의 4,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 볼프강 자발리쉬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저에게는 가을을 알려주는 곡이기도 해요. 마티아스 그르네, 조성진이 함께한 임 아벤드로트 앨범으로 늘 가을에 듣는데, 역시 좋은 곡은 계절을 가리지 않네요. 여름에 듣는 몰겐도 참 분위기 있고 좋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도니체티의 곡을 전해드릴게요. 알 라멘타 오벨라 이레네, 아름다운 이레네를 생각하며, 소프라노 에발린트의 목소리고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이 함께합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 주제곡이었어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난 너의 영원한 친구. 랜디 뉴먼의 곡이었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8351 쓰시는 분.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만인가요? 목소리 듣고 외출 중인데 이어폰 끼고 지금 나가요. 이 곡 잘 어울렸죠? 이 곡 들으시면서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셨기를 좋은 데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오페라 속 아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자기의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의 목소리로 이어서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온다네 제목부터가 너무 설레죠.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아리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도보르자기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 소프라노 필라르 로렌가르의 목소리였고요.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한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온다네. 베이스 니콜라이 게오로프의 목소리,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찾아온다면, 기왕이면, 장밋빛이면 너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라비옹 호우즈 장밋빛 인생 준비했어요. 성악가가 부르는 샹송은 또 어떤 느낌일지, 메조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목소리, 이 자르디니가 함께합니다.

레오 페레의 곡 에쿠테 라 샹송 비앙 루스, 아주 감미로운 노래를 들어보세요.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목소리였고요.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와 에벤의 사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마르셀 루이기의 라비앙 호즈, 장밋빛 인생, 메조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목소리 이자르디니가 함께 했습니다. 4574 쓰시는 분이 클래식 라디오 처음 접하고 들은 첫 목소리가 아침 방송 때 승우 씨예요. 못 잊어 라고 인연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또 인연 중에 인연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일주일 잘 부탁드리고 좋은 음악, 좋은 추억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해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릴게요.

비둘기는 원래 절벽이나 해안가의 암벽 같은 바위지대에 살아가던 새입니다. 또 곡물과 씨앗, 빵 부스러기처럼 먹이가 풍부한 곳에 찾아다니죠. 종합하면 비둘기가 좋아하는 곳은 먹이가 풍부하고 숨을 곳이 많고 높은 구조물이 가까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넓은 광장과 오래된 성당, 지붕과 처마, 기둥이 많은 곳,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곳, 시장과 광장, 노천카페처럼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곳을 좋아하는데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특히 마드리드와 세비야, 바르셀로나 같은 오래된 도시들은 비둘기와 함께하는 풍경으로 유명하죠. 덕분에 비둘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오랫동안 자유와 하늘을 향한 동경, 순수함과 평화, 사랑의 전령, 그리고 밝고 생기 있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런 비둘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세기 스페인의 작곡가 프란시스코 아세노 마르비에리의 사르수엘라 라바피에스의 작은 이발사인데요. 라바피에스는 마드리그 구시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왕궁과 마요르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근처에는 팔로마 거리가 있는데 이 팔로마가 스페인어로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도 팔로마입니다. 그래서 팔로마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마드리드 사람들이 사랑하던 비둘기의 이미지가 그대로 담긴 이름이기도 하죠. 팔로마는 일막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팔로마 거리에서 태어났기에 어릴 적 사람들은 장난삼아 나를 팔로마,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목에서 골목으로 즐겁게 날아다니듯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팔로마라고 부른답니다. 비둘기처럼 목이 오색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내 머리카락은 언제나 깨끗하고 곱슬거립니다. 몸에 깃털은 없지만 피부는 늘

거품처럼 하얗고 깨끗하답니다. 깨끗하기로 말하면 나는 진정 팔로마. 가는 곳마다 펄짝펄짝 뛰어다닙니다. 내 이름 팔로마에 늘 충실하게 발톱도 없고 도끼도 없답니다. 내 창문은 하늘 가까이에 있어서 비둘기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걸 봅니다. 새벽빛이 유리창에 비치기 시작하면 나도 비둘기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진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비둘기들이 팔리는 걸 보고 가위 없은 것들이 요리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보면 반은 진심으로 반은 농담으로 말합니다. 비둘기로 사는 것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네. 구구거리며 노래할 때면 나는 진짜 팔로마. 가는 곳마다 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이름 팔로마에 충실한 나의 단짝이 될 숯비둘기를 찾고 있답니다. 과연 그는 누굴까요? 팔로마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노래가 바로 바르비에리의 깐시온 델라 팔로마입니다.

바르비에리의 사르수엘라 라바피에스의 작은 이발사 엘 바르벨리오 델 라바피에스 1막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팔로마의 노래 깐시온 델라 팔로마 들으셨습니다. 이 곡 오늘 메조소프라노 엘레나 가랑차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카랄 마크스 쇼옹이 지휘한 이탈리아 국영방송 교향악단이 함께했습니다. 비둘기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사랑스러운 비둘기 팔로마 게리다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목소리입니다.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즈의 팔로마 게리다, 사랑스러운 비둘기,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자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노래 날개 위에 음악 듣는 첫날인데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네요. 사탕 하나하나 빼먹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분 좋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스페인 민요 새처럼 날아가라 메조소프라노 로스 테일러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은 뭘까요? 오늘을 포함해서 181일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작년엔 몰랐는데 올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도 생겼겠죠. 아무도 모르게 슬픔에 잠겼다가 빠져나온 날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질문은 뭘까요? 펼쳐진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그 안에 나만의 시간이 담기고 그 시간끼리 웅성거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저장하겠죠. 한 해의 절반을 접는 날, 별다를 것 없이 보낸 날들 같지만 그 사이 우리는 더 많이 자랐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조금은 더 너그러워졌을 겁니다. 그 중에서 좋았던 순간들을 데리고 1년의 나머지 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시간의 이사를 준비해야 할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우리 싱어송라이터였죠. 유재하의 지난날이라는 곡을 영어로 불렀습니다. Days Gone By라는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일본의 보사노바 듀오인데요. 여성 보컬리스트와 남성 기타리스트로 이루어진 듀오 나오미 앤 고로 그리고 우리 가수 루빈이 함께 노래한 Days Gone By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브라질의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의 노래였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것 Coisa Mais Linda 들으셨고요. 황인경 씨, 벌써 절반을 왔군요. 오늘은 좀 더 의미를 담아 마무리를 하는 저녁을 보내야겠어요.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김경환 씨, 6월의 마지막 날, 한 해의 전반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새음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947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새음 오프닝 덕에 그냥 6월 30일이 아닌 올해의 반이라는 사실에 많은 위로가 되는 퇴근길입니다. 그래도 잘 버텼고 남은 기간도 더 잘 보낼 거라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봅니다. 남은 퇴근길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에 기대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음악 두 곡을 이어드리죠. 먼저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의 이중창이죠.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깐소네타 술라리아 이 곡은 두 소프라노가 노래하죠. 펠리시티 로트 그리고 지안나 롤란디가 노래하고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이 연주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가운데 1막 1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 삼중창이죠. 바람이 잔잔하기를 소아비시아 일 벤토 이 곡은 더 클라리노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빈필의 클라리넷 수석이었던 오스트리아의 클라리네티스트 에른슈트 오텐사머와 그의 두 아들 다니엘과 안드레아스 이렇게 세 명의 클라리넷 연주자로 구성된 앙상블 더 클라리노츠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의 이중창

남았잖아요. 올해 반이나 남았어요. 라고 하셨고, 2640번 쓰시는 분, 2월까지 일을 하고 4개월간 일을 안 했더니 한 해의 반이 지났네요. 매일매일 허들을 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얼른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뭐 출근을 안 한다 해도 매일 바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고

하겠습니다. 264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07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여기는 메화리 외딴 집이에요. 어디선가 채송화 꽃씨가 날아와 친정엄마가 쓰시던 항아리에 앙증맞은 입술을 쏙 내밀었네요.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걸 보면 엄마와 딸은 정말 애틋한 인연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김상옥 여사께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잘 있다고요. 며칠 전 손주도 다녀갔다고요.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항아리 위로 핀 예쁜 채송화 꽃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잘 전해졌을 것 같죠? 네,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이 음악도 하늘에 잘 가닿을 것 같습니다. 딸에가의 레쿠에르도스 델라 알람브라,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곡 오늘은 기타 듀오 연주로 전해드리죠. 영국의 기타 듀오입니다. 듀오 힐 빌친스키의 연주입니다.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샹송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배우로도 많은 영화에 출연했죠. 샤를 아즈나불. 그가 스팅과 함께 자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표한 듀오스라는 음반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는 33살이었던 60년대 초반에 발표한 곡이었죠. 이 듀엣 버전, L'amour c'est comme un jour, 사랑은 하루와도 같이 라는 제목이죠. 사랑은 하루와도 같이 떠나가네 라고 노래했어요. 아즈나부르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역시 아즈나부르의 곡이었죠. 원래 60년대에 발표했던 역시 아즈나부르가 작곡하고 불렀던 라맘마, 어머니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까미유 또마, 파리태생의 벨기에 첼리스트 까미유 또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코 따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영국의 기타 듀오 로빈 힐과 피터 윌친스키가 함께하는 듀오 힐 윌친스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희 씨, 저녁 노을 무렵 그라나다를 지나서 알람브라 궁전으로 설레며 가던 길, 그 주홍빛 궁전이 그립습니다. 라고 음악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Over the Rainbow입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위해서 만든 곡이죠. 주디 갈란드가 영화에서 불렀던 노래. 이 곡을 오늘은 우리 뮤지션들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고상지, 최문석, 조재범 등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라틴 음악 전문 밴드입니다. 라틴 키친 루나의 연주 Over the Rainbow 들어보시죠.

네, 여름 노래죠.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곡. 브라질의 트리오 모코토, 남성 트리오입니다. 1970년대에 활동했다가 해체됐었는데 데뷔 30년 만인 2001년에 다시 뭉쳐서 발표한 음반 삼바록이라는 음반에서 아주 시원한 사운드로 부른 노래죠. 제목이 펜산두 넬라, 그녀를 생각하며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트리오 모코토라는 팀의 이름은 모코토는 암소의 다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Over the Rainbow, 이 곡은 라틴 키친 루나, 우리 라틴 음악 전문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했죠. HJ김7739님, 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나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스페인어를 6개월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했네요. 세음 듣는 것도 안 빠뜨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프닝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조창현 씨, 회사를 탈출해서 집으로 가는 길, 세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퇴근을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기분 좋은 시간인 거죠. 네, 조창현 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연주는 원래의 작품을 깊이 응시할 때 만들어지는 예술입니다. 원곡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신의 개성을 새겨넣는 재창조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원곡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변주의 미학을 가장 감동적으로 펼치는 음악가가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루이스는 모던 재즈 콰르텟의 리더이자 재즈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피아니스트죠. 재즈의 즉흥 연주에 클래식의 정교한 구조를 접목해서 재즈를 클럽의 음악에서 예술의 경지로 이끈 인물입니다. 존 루이스는 바흐의 곡을 변주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바흐의 뼈대와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극도로 존중했죠. 그의 즉흥선율은 바흐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서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아름다움을 들려주죠. 오늘은 존 루이스가 남긴 바흐 작품의 변주 중에서 아내인 미리아나 루이스와 함께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 The Chess Game을 준비했습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어서고 싶었던 존 루이스의 학구적인 소망이 일군 결실이죠. 또한 부부 음악가가 함께 연구하고 깊은 유대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트랙리스트에 체스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죠. 퀸스 폰 오프닝, 킹스 갬빗, 프렌치 디펜스, 체크메이트 같은 용어들이 신선하고 감각적입니다. 바흐가 정교한 대위법적 규칙 안에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구성한 것처럼 존 루이스는 고도의 지적 활동인 체스게임의 말 배치와 흐름에 비유해서 앨범을 구조화했죠. 아내인 미리아나 루이스의 합시코드와 존 루이스의 그랜드 피아노가 마치 대화를 나누듯 이어지는 연주. 미리아나 루이스가 바흐의 원형을 충실히 들려주면 존 루이스의 피아노는 그 위에 절제된 재즈적 어법을 더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듯 연주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미리아나 루이스의 합시코드 연주로 듣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귀 기울여 보시죠. 모두 5트랙의 연주를 전해드립니다.

존 루이스는 재즈와 클래식의 가교 역할을 한 Third Stream 운동을 대표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존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1952년 결성돼서 재즈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전설적인 앙상블 모던 재즈 콰르테트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는 무대에 설 땐 멤버들에게 턱시도를 입게 했고 소란스러운 클럽 대신 정숙한 콘서트 홀을 주요 무대로 삼았죠. 음악도 정교하고 절제된 실내악 스타일의 재즈를 추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배운 그는 특히 바흐의 대위법과 푸가 형식에 깊이 매혹됐는데 1984년부터 89년까지 5년에 걸쳐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전곡을 재즈로 편곡하고 연주한 경이로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했죠. 시간 지나온 시간이 우리의 오늘의 우리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절제된 선율과 우아한 스윙감으로 재해석된 존 루이스의 바흐 연주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와 그의 아내인 합시코드 연주자 미리아나 루이스가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그 두 부부 연주자가 함께한 1987년 The Chess Game 음반에서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요. 다섯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제2변주를 피아노와 합시코드로,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제3변주를 합시코드로, 또 세 번째는 같은 제3변주를 피아노로, 또 네 번째는 제5변주를 피아노와 합시코드로, 다섯 번째 마지막엔 아리아 다카포를 피아노와 합시코드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미리아나 루이스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클래식을 변주한 연주 전해드리죠. 그리그의 피아노 독주를 위한 서정소곡집 가운데 총 10권 가운데 1권 작품 번호 12 중에서 첫 번째 곡이죠. 아리에타. 아주 짧은 소품을 길고 아름답게 편곡해서 들려주는데요. 노르웨이의 색소포니스트죠. 얀 가바렉이 이끄는 얀 가바렉 그룹의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아리에타를 얀 가바렉 그룹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얀 가바렉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베이스와 퍼커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6월 3일, 6월 3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곡은 제니 러브스 뮤직 님께서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Get up, stand up. 아, 곡의 멜로디가 익숙하죠? 네, Bob Marley가 리더인 The Wailers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Lee Ritenour의 기타 그리고 Dave Grusin의 피아노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한 A Twist of Marley라는 그 반말리의 곡들을 다른 연주자들이 편곡해서 연주한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High and Dry, 영국의 록밴드 Radiohead의 원곡을 영국의 재즈 가수인 제이미 컬럼의 목소리로

이영선 씨,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네요. 새 음을 들을 때면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미룬 채 방송에만 집중하게 되네요. 그러다 저녁이 늦으면 배달 음식으로 함께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음악이 함께 하니까요. 네. 그리고 4138번 쓰시는 분, 제 생일을 하루 앞두고 딸아이 초등학교 때 만난 학부모들과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벌써 32년째 만나는 귀한 엄마들이네요. 제주에서 이혜정 올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학부모 모임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저도, 하루 먼저 생일 축하드리죠. 이젠 친구가 되신 네 분의 엄마들의 우정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정현 씨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언제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의 이 곡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탈리아의 뮤지션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 가수이자 뭐 또 작곡가, 편곡가, 프로듀서로 활동을 많이 하죠. 197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 사실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에서 퍼커션 단원으로 시작을 했고 형제 듀오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편곡자로 프로듀서로 함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칸소네 가수들을 위해서 편곡을 많이 한 뮤지션인데요.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의 곡 가운데 아쿠아렐로라는 곡 전해드리죠. 수채화라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구아 슈파사다시였어요. 흘러가는 물이라는 의미죠. 마르시우 파라쿠, 브라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그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루과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배우이자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 이 곡 꽤 자주 전해드리죠. 강 건너편에라는 곡,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알로트로 라도 델 리오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원래 브라질의 토키뉴의 원곡인데요. 아쿠아렐로, 이탈리아어로 불렀습니다. 마우리치오 파브리치오와 카티아 아스타리타의 듀오였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얼마 전 북한강 기슭에 차를 대고 핸들의 라르고를 들었지요. 상반기의 일들이 휘리릭 스쳐가더군요. 다가올 하반기를 향해 가는 모든 이와 저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응원합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날,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2월에 대한 음악 두 곡을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먼저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라는 곡입니다. 미셸 베르제 이후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라고 인정받고 있는 벤자민 비올레가 작사, 작곡하고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부부관계였던 키아라 마스트로이안니, 카트리네 디너브와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 사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이자 또 가수이기도 해요. 이 부부 듀오인데요. 부부 듀오로 앨범 한 장 내면서 팀 이름도 지었습니다. 팀 이름을 홈이라고 지었어요. 앨범 제목도 홈. 6월의 발라드 들어보시죠.

June is bursting out all over. 6월은 온 세상이 활기로 가득해요 라는 곡이었어요. 리차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인데요. 카루셀의 You Will Never Walk Alone 그 유명한 곡 말고 또 다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01 Strings Orchestra였고요. 그 전에는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 벤자민 비올레와 키아라 마스트로이아니, 당시 두 부부의 듀오였습니다. 5426번 쓰시는 분, 6월 29일 작곡가 최영섭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정서를 담은 가곡들을 남겨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라디오 음악 방송이 DJ로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셨던 시절도 소중한 추억으로 저에겐 남아있습니다 하시면서 클래식 음악가가 연주한 그의 가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네. 최영섭 작곡가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듣죠. 그의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화 일포스티노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앞바다에 있는 프로치다 섬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촬영됐습니다. 프로치다 섬의 코리첼라 해변에는 베아트리체의 집으로 등장한 카페가 여전히 남아서 여행자들을 반기고 있죠. 영화 속에서 파블로 네루다가 망명생활을 한 섬은 깔라디소토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네루다에게 우편물을 가져다 주던 집배원 마리오는 네루다에게서 은유를 배웠고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을 시로 형상화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마침내는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오도 네루다에게 배웠지만 네루다 역시 마리오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루다가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뒤 마리오는 네루다를 그리워하며 칼라디소토의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마리오의 방식은 무척 뭉클했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시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섬의 소리, 풍경이 만든 여운, 그런 것을 하나씩 채집하는 것이었죠. 깔라디소토 섬의 작은 파도, 큰 파도, 절벽의 바람소리,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소리,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소리, 신부님이 치시는 성당의 종소리, 마리오 2세의 심장소리, 이 아름다운 선물을 녹음기에 담아 파블로 네루다에게 보내면서 마리오는 이런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고 가신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선생님이 저를 위해 남기신 것이 있었어요. 파블로 네루다가 우편 배달부 마리오에게 남긴 것, 그것은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 시인의 눈을 갖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루다를 만난 마리오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었어도 그 전엔 들리지 않았던 소리와 음악과 여운을 듣게 됐을 테고,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테고, 그전엔 가지 않았던 곳에도 갔을 테고, 그전엔 없었던 기록이 늘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경험이 늘어나고 생각도 깊어지고 감탄하는 능력도 키웠을 우리. 올해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나아졌을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에서는 영화 일포스티노에서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남긴 것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일포스티노 OST에서 Sounds of the Island, 섬의 소리들 전해드렸어요.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의 노래인데요. 뚜깐두 엔 프렌치, 앞으로 나아가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

안녕하세요. 명예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번호 67, 파울 클레츠키가 지휘하는 체코필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조, 퀘엘 491,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유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저음연을 주로 사용한 북구, 북쪽 독일의 텁텁한 시정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번호 38,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펠릭스 고틀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번호 38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펠릭스 고틀립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 잉글리트 해블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한했는데 어릴 때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단아한 터치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피아니스트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4번 C단조 퀘엘 491 잉그리트 헤블러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조 퀘엘 491 잉그리트 에블러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C단조라는 조성에 주목해야 되죠. 이 조성은 베토벤이 선호하던 조성인데요. C단조로 된 베토벤의 작품은 운명이나 비참과 연관된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 외에도 열정적이고 정력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교향곡 5번의 경우에도 빈의 부패한 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서 자신과 사회와의 투쟁력을 불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C단조라는 조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파울 클레츠키가 주연하는 체코필의 연주입니다.

클래식기의 그야말로 한방 있는 대지휘자입니다. 루드비크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파울 클래치키가 지휘하는 체코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 이전에 살았던 그런 전기고전주의 작곡가입니다. 칼 폰 오르도네즈의 교향곡 D장조 베르너 에어하르트가 이끄는 라르테 델 몬도의 연주입니다.

칼 폰 오르도네즈의 교향곡 D장조, 베르너 에어하르트가 이끄는 라르테 델 몬도의 연주였습니다. 베토벤 이전에 또 살았던 지금은 잊혀진 작곡가의 작품이지만 꽤 들어볼 만합니다. 명연주 명음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요. 남들이 필요 없는 건 좀 빼라고 말해도 늘 그랬습니다. 가방을 완전히 비운 다음 꼭 가지고 다닐 만한 것만 넣어도 여전히 무게가 나갔기 때문이죠. 어쩌면 충분히 덜어내도 남아있는 짐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고 짊어질 줄도 알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만들지 못해 애쓰기보다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든든한 힘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권정구 작곡 여름 로토루아 호수, 권정구의 기타와 최명화의 생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름 로토루아 호수, 권정구의 기타와 최명화의 생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푸른 호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좋은 글 한 편은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계속해서 조선 선비가 남긴 따뜻한 당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상주와 서울로 따로 계시고 우리 두 형제는 남북으로 헤어져 있는데 내가 능히 이 백부를 방문해 주니 나는 종남을 기꺼이 칭찬하게 되었구나. 진실로 생각이 신심의 가운데에 있다면 어찌 짊어지지 못할까를 걱정하겠느냐. 인하여 옛 성현의 훈계를 써서 보이노니 상담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시대 노수신의 시 조카 대하에게 보이다 였습니다. 조카를 종남이라고 부른 건 종손이란 의미로 노수신에게 본처가 낳은 아들이 없어서 동생의 아들을 입양하려는 뜻을 담은 겁니다. 제목 옆엔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배우기를 청하는 것을 기뻐하여 문득 울면서 주자의 권학문과 중용의 수필 명장을 써서 주었다 입니다. 이 글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수신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조카가 찾아와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에 좋은 문구들을 적어줬던 거죠. 하지만 시 마지막엔 상담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상담이란 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뜻합니다. 조카가 잔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관악합주 낙양춘 김병호 조일하의 노래 예악연구회 연주입니다.

0: 낙양춘의 유장한 선율 속에서 마음을 다듬어 봤습니다. 김병호 조이라의 노래 예악연구회 연주였고요. 다음은 판소리 수공가 중에서 날쯤 승상좌 다툼 대목을 정수님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그때요 별주부가 해변가에 당도하야 운층경 높은 곳에 벌곰벌곰 기어올라 사명 경치를 살펴보는 뒤 그날싸 말고 웬간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저희들끼리 상자를 놓고 다툼을 하는 뒤 앵무새 썩 나앉으며 오늘 상자는 내가 해야 쓰겠다 봉황새 꾸짖으며 어라이놈 물렀거라 네가 어디를 상자를 한단 말이냐 오늘 상자는 내가 할 것이니 한번 들어봐라
2: 이거.
1: 얘네 마

네. 오션그 가지시고 소소 기상 노래 할 때 기상 높은 봉 아침볕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울어

0: 아 계시고
1: 쉬고
0: 안고대상 공보자도 내 앞에서 탄식을 하고
1: 쉬고

달라 고상 반죽 좋은 열매 내 양식 그걸 삼았으니 내가

아니시냐? 까마귀 썩 난지며 아 그 다음에는 내가 상자를 앉을 것이오. 부엉새 꾸짖으면 어라이노 물러가라. 저 주둥아리는 지들안 하고 두 눈금은 까멍창 뿐이고 온 몸뚱아리는 전부 까멍창이 놈이 어디를 상자를 한단 말이냐? 까마귀 대답하되 너는 대가리가 넓적하게 크고 온 몸뚱아리는 털이 더덕더덕 붙은 놈이 무슨 놈의 상자를 한단 말이냐? 내가 상자를 해야겠다는 내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내 근본 들어라. 내 근본을 들어라.

함께 난 사람 땅을 지내다가 왕이지 세연지에 풍덩 빠져 먹물들어 이 몸이 검어있고 은하수 생긴 후에 그물에 다리를 놓아 겨누지

0: 안만 그런데도 내 심정 불지가야 열두 가지의 울음을 지어서 과부집 나무에 앉아 울음 불어 통화제 까옥 까옥 또락또락 개지한 음성으로 수절과 고유인하고 네 소리 꽉 나면 세상인거지 미워라 소를 던져 날리지 널 날자 뱉어르진지 세상에 미운 놈번 너밖에 또 있느냐 빈통에나 찾아가 지자석은 불길하다.
1: 정수님의 소리와 박근영의 복장단으로 판소리 수군가 만나보셨습니다. 날짐승 상주와 다툼 대목이었고요. 웃음과 잇담이 살아있는 판소리 한 대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검은고와 철가야금이 들려주는 깊은 산조의 멋을 만나볼 텐데요. 검은고 철가야금 병주 한갑 등류 검은고 산조 이세환의 철가야금 윤경미 이주영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검은고 철가야금 병주, 한갑동류 검은고 산조, 이세환의 철가야금, 윤경미 이주영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전통 성악곡에서 시조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부르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사설시조 휘황월을 만나보시죠. 사설이란 노랫말이 긴 시조를 뜻하는데요.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휘황월 야삼경에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태고풍편 오신님 만나 정년회포를 반이나 넘어 그리쟀더니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달이 환한 시간에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그리우님이 태고풍편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의 바람과 함께 찾아와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려고 했단 말입니다. 사설시조 휘황월 두 번째 장입니다. 침두의 저 실소리 불승 실려 지탄하야 귀똘 귀똘 우는 소리 놀랐겠니 곁에 임 간 곳 없고 임 잡았던 손길로서 귀똘만 때릴 듯이 쥐었구나. 실솔은 귀뚜라미를 뜻하는 한자말, 불승실려 지타는 짝을 잃고 탄식하면서 참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임을 만났는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깨어나서 화가 난 마음에 귀뚜라미를 움켜잡은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야속타 저 귀또라 내 짝을 잃고 슬피 울 양이면 어대가 못 울어서 남의 사정을 이다지도 썩이느냐. 하필이면 자신의 방 안에 찾아와 임과 만난 꿈을 깨워버린 귀뚜라미가 원망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설시조 휘황월을 이양교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사설시조 휘황월, 이양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성원 작곡 활월이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이어갑니다.

재성원 작곡 월월이,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가방을 작은 것으로 바꾸면 필요하다고 믿었던 물건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다시 골라 담게 됩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물건까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서 애써 지내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야기의 연주로 윙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은 그레고르 요제프 베르너의 새롭고 흥미로운 기악음악 달력에 들어있는 7월로 시작합니다. 1악장 게으른 사람 라르게토, 2악장 미뉴엣, 낮 15시간과 밤 9시간, 3악장 뇌우, 비바체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평온한 날씨 알레그레토, 마지막 5악장 지하실 비바체까지 전악장 띄워드립니다. 파울 앙거로가 지휘하는 콘칠리움 무직쿰 비네 연주입니다.

파울 앙거러가 제외하는 콘실리움 모지쿰 빈의 연주로 베르너의 새롭고 흥미로운 기악음악 달력 중에서 7월 전 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악장의 제목이 지하실이었는데요. 7월의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지하 포도주 창고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뜨거운 일상을 피해 숨을 고를 수 있는 나만의 지하실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러한데 청취자분들께서는 나만의 지하실이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3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9번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까지 로버트 킹이 이끄는 킹스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테리오 소나타 3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9 전악장을 오늘은 로버트 킹이 이끄는 킹스 콘서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3장조 퀘일 번호 545 전악장 함께 감상하시죠. 알레그로, 안단테, 론도 알레그로토까지 유스반 이머젤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유스반 이머젤의 프로테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쾌일 번호 545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1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악곡 서풍은 돌아오고입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노래하고요. 크리스티나 플루하루가 이끄는 앙상블 라르페지아타가 함께합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음성으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악곡 서풍은 돌아오고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크리스티나 플루하르가 이끄는 앙상블 라르페지아타였습니다. 이어서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네타 2장조 작품 5의 1번입니다. 안단테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포 네이션스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의 첼로와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네타의 2장초 작품 5의 1 전액장을 포네이션스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17세기 합스부르크 궁정에서 활동한 음악가 마시밀리아노 네리의 곡으로 마칩니다. 오성부 소네타 6번인데요. 앙상블 체칠리아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17세기 음악가 마시밀리아노 네리의 오성부 소나타 6번 세칠리아 콘서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혹시 실패의 이력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부 유럽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정리한 이력서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해왔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잘한 것을 찾기보다는 넘어지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네를 받았습니다. 최 교수가 통역사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은 11살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지인 만나러 방송국에 왔다가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외국인을 처음 봤는데 그 말소리의 선율감에 반했습니다. 지난 6월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통역을 통해서 사람과 문화, 나라를 이어주던 최정화 교수. 늘 성의 있게 첫 만남을 준비하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마라.

0: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 작품으로 34번 중에서 4악장 정경과 집시의 노래 그리고 5악장 판단고 아스트리아노였습니다. 바슬리 페트렌코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1일 7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을 여는 한마디 첫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말라.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한국 동시통역계 개척자 최종화 한국 외대 교수의 말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 문장입니다. 어떤 첫마디로 7월 이 세 달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최종화 교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통역은 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일이다. 성의 있는 말, 마음을 읽는 말로 우리의 7월 한 달 채우면 좋겠습니다. 첫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말라. 그만큼 더 많이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7월을 맞는 올해의 2026년 하반기를 맞는 우리의 자세로 삼으면 참 좋을 이런 문장입니다. 첫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말라. 7월 1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리스트의 멘델스존의 노래들 중에서 노래에 날기 위해 루이스 봉파의 영화음악 중에서 한 곡 정도 듣겠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명곡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 이달의 주제는 모으고 모아서 모음곡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모음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한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제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남해안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남부지방도 오늘부터 장마에 돌입했는데요. 제주도는 평년보다 11일, 남부지방은 일주일가량 늦어진 겁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80, 많은 곳은 산지에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기도 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의 비가 장마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에서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플타바 이리벨롤라베기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운학 씨입니다. 아들 이수민이 오늘 산청에 있는 한 학교 행정실로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비가 오네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 직장 다니다가 인사발령으로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곡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장거리 운전 항상 안전운전하고 앞으로도 파이팅하길 엄마 아빠는 항상 기도한다. 이운학 씨였습니다. 이렇게 아들 이수민 씨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수민 씨. 셜록 홈즈가 돼서 추론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민 씨는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산청까지 1시간 거리, 그리고 그전에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직장, 진주 쪽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맞나요? 네, 오늘 첫날이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분들, 따뜻한 분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투를 기원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JR씨, 밤당직은 끝났는데 오늘의 정규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 이 일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당직하고 나서 다시 또 원래의 일, 그러니까 당직은 밤당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겠죠. 매일 있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정규근무도 또 해야 되고. 아유, 어려우시겠습니다. 근데 뭐 매일매일이 그런 건 아닐 테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예,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죠. 설마 나빠지게 하겠습니까? JR씨였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날도 또 오니까요. 2397 쓰는 분입니다.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해서 와,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 연수 들어가요.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일찍 출발해서 평소보다 이르게 방송 듣게 되겠네요. 새로운 출발 응원 부탁한다고. 와, 2397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으로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좋으시겠어요. 신입사원 연수.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잘 배워서 연습 끝나고 나서 멋지게 써먹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2397 쓰는 분이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작품으로 12의 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제임스 에네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작품번호 12의 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제임스 헤네시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275 쓰는 분입니다. 남편이 칠순입니다. 아들과 남편 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제 떠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잘 지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술 실컷 드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아유, 아드님 참 훌륭한 결정, 멋진 결정입니다. 기특한 결정입니다. 이 치료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드님 키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가족끼리 더 더불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4501 쓰는 분입니다. 이 시간 오롯이 혼자서 차분히 음악을 듣습니다. 35년간의 조직 생활을 마친 후 첫날입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4501 쓰는 분입니다. 35년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늘 첫날. 그 첫날 아침 시간을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해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30년 넘게, 35년, 지금 사연 보내주신 4501 쓰는 분처럼 12월 31일 퇴직하고 1월 1일부터 가지 않아도 되는데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 1일부터 가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원래의 하던 습관대로 그 다음 날도 출근을

어떨까? 어떻게 하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아, 나 퇴직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른들이 정을 뗀다라는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일인데, 예, 450 하나 쓰는 분, 새로운 골목길에도 더 근사한 일이 많이 있답니다.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설레는 골목길, 구석구석 놓여있는 그 풍경들, 그곳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의 FM과 함께와 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450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모아서 모으고 모아서 모음곡,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모음곡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그 대부분 따로따로 들려드립니다. 저희 출발 FM과 함께해서도 전곡을 들려드린 적 있긴 한데 많지는 않고, 뭐 이 중에서 1번 듣는다든지 아니면 2, 3번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조각으로 들려드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 전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1889년 26살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평소 좋아하던 시인 폴 베를렌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피아노 모음곡을 썼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로 두 사람이 연주하는 듀오 작품 작은 모음곡입니다. 이 곡은 배를 타고 행렬, 미뉴엣, 발레라는 제목이 붙은 네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곡인 배를 타고, 베를렌이 쓴 동명의 시 앙바투가 그리는 유유자적한 밤 나들이의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8분의 6박자 느린 뱃노래로 이 풍경,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이 뜨고 짧은 여정을 떠나는 작은 배는 꿈결 같은 물결 위를 유쾌하게 미끄러지듯 지난다. 이어서 두 번째 곡입니다. 줄을 지어 흥겹게 나가는 행렬 보여주고, 세 번째 곡에선 우아한 이 3박자의 궁정춤 미뉴엣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곡 발레, 4분의 2박자에서 8분의 3박자, 다시 처음에 4분의 2박으로 돌아오는 변박과 리듬의 변화로 즐거웠던 나들이를 마무리합니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이 그저 마음도 몸도 한가롭기만 한 밤나들이, 밤나들이를 오늘은 아침에 듣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루시드 번호 65번, 첫 번째 앙바투 배를 타고, 두 번째 행렬 꼬르떼주, 세 번째 미뉴엣, 네 번째 발레 전곡입니다. 랑랑의 피아노와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전곡 들었습니다. 루시르버노 65번이었습니다. 1번 배를 타고, 2번 행렬, 3번 민회, 4번 발레였습니다.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 모으고 모아서 모음곡으로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오하나 6이 쓰는 분입니다. 어제 34년 6개월 정년 퇴직하고 첫날 새벽부터 비가 엄청 오네요. 창원입니다. 울적하네요. 오하나 6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울적하세요? 아니면 퇴임이 주는 약간의 헛헛함 이런 게 울적하신가요? 둘 다가 겹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5 하나 6 둘 쓰는 분께 제 마음대로 숙제. 뭐 안 하셔도 되는 숙제이긴 하지만 어떤 골목길을 돌았을 때 설레는 풍경이 많이 보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골목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예, 한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리포트 제출해 주시면 5 하나 6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34년 6개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평화를 빌겠습니다. 오하나 6이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출발 FM과 함께 제시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조 4악장 가곡 송어의 주제와 변주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떤 연주자로 그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 연주자의 이름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편식의 유혹 또는 편식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들 소개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5중 중 도이치보는 667 중에서 사악장 가곡 송어의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와 안네 소피 무토의 바이올린, 이화윤의 비올라, 이 막시밀리안 호르눙의 첼로, 로만 팟콜로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오늘의 당첨자 휴대전화 끝번호 2008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한국 동시통역계의 개척자 고 최정화 한국외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첫 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마라. 7월 1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우입니다.

5544 쓰는 분입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딸아이 학교까지 1시간, 제 출근길 1시간, 2시간 모두 다 듣고 있어요. 왜 친정아버지께서 아침마다 클래식을 들으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잡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내일이 시험 마지막인데 고등학교 가서 보는 첫 학기 시험 딸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54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2시간 통으로 예 축구 한 경기 보시는 거랑 같은 시간인데요. 5544 쓰는 분,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딸님도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요. 우유식빵 교환권 5544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190 쓰는 분입니다. 취업준비생 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이 1차 합격을 했는데 아직 남은 5번의 과정도 모두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1190 쓰는 분이었습니다. 6차까지 있어요? 와, 6차 중에 지금 1차 통과를 한 거네요. 아니, 월드컵에서 우승하려고 해도 토너먼트 경기를 5번밖에 치르지 않는데 32강, 16강, 8강, 준결, 결승까지 그것도 5번인데 와, 6단계의 시험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 그래도 1190 쓰는 분의 따님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옆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이겠습니다. 힘내세요. 1190 쓰는 분이었습니다. 김현정 씨입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사랑하는 남편 공병수와의 결혼 9주년 기념일이자 귀염둥이 아들 공유담의 7번째 생일, 게다가 제가 승진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꼭꼭 모아둔 에너지로 주어지는 앞날 더 기분 차고 행복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김현정 씨였습니다. 아, 이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는 겹칠 수 있는데 여기에 승진까지. 아, 정말 멋진 7월 2026년의 하반기 여러 갈 에너지를 얻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늘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정 씨였습니다. 정화순 씨, 5살, 7살 손주 돌보면서 식탁에서 이 방송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애쓰는 모든 할미, 합이, 그리고 사랑둥이 아가 건강하게 밝은 하루 보내라고 정화순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도 학자들이 연구하면 할머니가 그 손자, 손주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어도 이어지고 있네요. 그 너무 많이, 예, 여기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쓰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력을 얻을 정도의 그런 황혼 육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단하시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순 씨였습니다. 근데 일단 검증된 분이잖아요. 육아에 있어서는 지금의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를 길러내신 분들이니까, 검증된 분들이 봐주시는 거니까 마음이 더 놓이겠습니다. 그 부모들은. 리스트의 데사오의 노래들, 썰번호 485 중에서 1번 유혹, 멘델스존의 노래들, 썰번호 547 중에서 1번 노래의 날개 위에,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라질리스트 맨델스존의 노래들 썰번호 547 중에서 1번 노래의 날개 위에, 앞서선 데사오의 노래들 썰번호 485 중에서 1번 유혹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선우예권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4309 쓰는 분입니다. 클래식 초보인데요. 편식의 유혹, 오늘의 연주자 이름을 음악 앞뒤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가들일까 기대하는데 매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희의 의도한 불친절입니다. 편식의 유혹 음악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들으시라고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을 제 5일 동안 듣고 있어서 음악가별로 다른 질감, 다른 무늬들을 발견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주자에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라, 그런 극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연주자인지 저희가 선입견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조금 제가 더 천천히 끝나고 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예, 4309 쓰는 분 고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안네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 이화윤 비올라, 막스밀리안 호르눙 첼로, 로만 팟콜로 더블 베이스 연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사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발 FM과 함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곡표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콩으로는 이게 동시에 보이는 라디오와 콩으로는 동시에 음악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콩과 보이는 라디오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4309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우, 이런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541 쓰는 분입니다. 8년 동안 하던 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인턴으로 첫 출근합니다. 다시 막내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결국엔 행복하겠죠. 7541 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8년 동안 하던 일, 새로운 일로 도전하는군요. 살다 보면 이런 신기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8년 동안 하던 일 다른 분야, 아유 쉽지 않은데, 그것도 또 팀의 막내로 마지막에 써주신 그 문장을 제 인생의 모토로 좀 삼고 싶은데요. 결국엔 행복하겠죠. 결국엔 행복하실 겁니다. 일단 새로운 그런 과정, 예,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 같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더 큰 파도, 이런 도전의식이 충만한 분 같습니다. 이미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사 안 하시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엔 행복

청취자 이영임씨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4960 쓰는 청취자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차르트가 31살 되던 1787년 여름 2주 동안 매달려 완성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 무식, 독일어 아인의 하나의 클라인의 작은 나우트 무식, 밤의 음악이란 뜻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작은 밤의 음악, 한자로 하면 소야곡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밤의 음악은 세레나데를 뜻합니다. 18세기에 작곡되던 가볍게 즐기는 기악곡의 일종인데요. 양식이나 형식이 고정되지 않고 악기 편성도 소규모부터 오케스트라에 이르도록 다양합니다. 우리말 음악사전에선 세레나데를 여흥음악, 희유곡, 행사음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음악으로 디베르티멘토, 카사치온, 노트루노가 있습니다. 모두 세레나데의 친구들입니다. 모차르트는 무려 10곡이 넘는 세레나데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만 유독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 무식이라는 독일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더욱이 악보엔 현악기 파트 5개가 그려져 있는데 오케스트라처럼 파트당 여러 명이 연주를 하는지 아니면 실내악처럼 악기당 한 명이 연주하는지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오늘날 현악 오케스트라 연주로도 현악 오중주 실내악 연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 여럿인데 우리의 여름밤을 근사하게 만드는 음악임은 분명합니다. 이 곡도 밤의 음악인데 아침에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 무식, 작은 밤의 음악, 쾌일번호 52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 오늘 현악 5중주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하겐 현악 4중주단과 알로이스 포슈의 더블 베이스입니다.

볼프강 아마리오 스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크라이나 두무식 소야곡 쾌일번호 52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3악장 비뉴의 4악장 론도 들었습니다. 현악 5중주 연주로 들었습니다. 하겐 현악 4중주단과 알로이스 포슈의 더블 베이스였습니다. 고나레 씨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발해 팬과 함께한 2024년생 우리 아기. 요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공에 피아노를 치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없는 바이올린까지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집안 최초의 음악가가 나오는 건 아닐까 기대가 됩니다. 고나레 씨였습니다. 아니면 멋진 연기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와, 고사리 같은 손, 고나레 씨 사연이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더불어서 늘 행복하십시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2428 쓰는 분입니다. 드디어 남편이 학교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에 들어갑니다. 얼마 만에 아침을 챙겨 먹는지 기쁜 마음으로 위풍당당 노래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진짜 방학을 기다리셨군요. 남편께서 선생님 또는 교직원일 것 같은데요. 공동육아하면서 두 분의 사랑도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신청하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으로 39 중에서 1번 찰스 그로브스까지 위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하인리 바이르만 클라리넷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찰스 그로브스까지 위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에드워드 엘거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으로 39 중에서 1번이었습니다. 역시 찰스 그로브스가 지휘를 했습니다.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조현영 씨입니다. 기웃거리던 옆집 청취자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 막 급상승하네요. 조현영 씨였습니다. 옆집에서 오셨군요. 1분만 더 일찍 와보세요. 내일은 더 좋으실 겁니다. 끝곡 루이스 봉파 영화 흑인 오르페 중에서 카니발의 아침입니다. 한은 씨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7월 1일 수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술 이흥규 조중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삶은 계란에 사과 반쪽, 올리브오일 곁들인 토마토나 오이, 혹은 따끈한 미역국이나 시금치 된장국에 정갈한 나물 반찬과 잡곡밥, 혹은 갓 구운 빵이나 요거트 하나, 우유를 넣은 시리얼, 혹은 단지 커피 한 잔. 아니 뭐 이렇게 먹는 얘기를. 아침 식탁엔 참 다양한 메뉴들이 올라와요. 그렇죠? 각자 취향에 따라, 식성에 따라, 그리고 허락된 시간에 따라 아침에 먹는 것들 참 제각각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계절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요. 7월의 첫 번째 날, 7월 1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